단소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긴 하지만 아침에 신선한 공기, 또 비를 맞아 무성해져가는 초록나무, 그리고 숲의 풍경, 풀잎향기 참 좋죠. 이 모두가 자연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구는 가끔 화가 나기도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어제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서 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던데요. 우리 산책길 가족분들 어떠신지 두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이 화내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만 준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혹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표 나지 않게 원상 회복 잘 되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비를 듬뿍 맞으면 나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며칠 전 어느 분께서 예초기 돌리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후죽순이라서 예초기 돌리느라 힘드셨다 하는 문자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자연의 생명력 참 대단하죠. 이 잡초의 생명력이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잡초만 자라나요? 모든 풀과 나무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서 그 생명력을 함께 느끼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듯 덩달아 기운 생동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즈음이기도 해서 오늘 우리의 자연 그리고 가끔 화도 내는 우리 지구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0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합주 골랐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라 합주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더운 날씨 속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염려해 주셨고요. 3453님께서 오늘 아침도 국악산책에서 우리 가락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잡초도 풀이라 싱그러워 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3453님도 국악산책에서 우리 가락으로 아침 시작을 하신다니 더욱 반갑네요. 그렇죠. 이 모든 푸른 것은 아름답죠. 그걸 잡초와 잡초 아닌 걸 구분하는 게 우리 인간의 잣대죠. 요즘에 그 푸르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일찌감치 출석해 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피리와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곡 골랐습니다. 관악기 피리는 입김을 불어넣는 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지만 발현악기인 가야금은 현을 뜯거나 튕겨서 연주하기 때문에 음을 하나 띄워놓은 후에는 음과 음 사이에 자연스러운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주 느린 음악을 가야금 독주로 하게 되면 음과 음 사이에 공백이 생겨나는데요. 그 공백은 때로 비어있으므로 인지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관악기 피리가 운치 있는 선율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악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느린 속도의 음악은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이 바로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요.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의 중령산입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 중령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곡선미 넘치는 피리선율 그리고 여백의 미를 지닌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영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눈이 내리던 날 박재가가 유득공의 해금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덕무가 보고 싶어서 해금을 가지고 이덕무에게 가자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저 빼고 그 다음 이야기를 벌써 해주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기억을 하시네요. 그 이야기 아직 안 해드렸고요. 또 제가 기회 될 때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들재에서 오늘도 조용히 산책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해주시면 되고요. 하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저 안부 인사만 해줘도 저희는 아주 반갑게 환영합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의 향기 기다리시는 1번 친구시죠. 글동무님 좀 이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또 2858님께서 이 시간 국악방송과 함께하시는 행복한 분들이 참 많으시군요. 빈님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나리꽃, 범부채, 수국 등 야생화 사이에 잡초를 뽑으며 국악의 멋스러움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악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꽃 사이에 이 음악이 흐르도록 틀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귀에 꽂고 들으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 꽃들도 우리 음악을 듣도록 스피커로 켜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과 함께 음악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꽃 속에서 사시는 그 풍경 상상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잡초 뽑는 건 좀 힘드시겠지만 그 자체도 좋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2858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또 이런 곡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시조 씨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인물 선우협이 지은 시조시입니다. 인조반정을 겪으면서 지은 풍자시에 속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간밤에 바람이 불더니 뜰에 가득했던 그 예쁜 복숭아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아이는 비를 들고 그 꽃을 쓸어내려고 하는데요. 낙화도 꽃이니 쓸어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조시 내용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바람 부른 뒤 이 꽃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담겨 있죠. 간밤에 불던 바람이 사실은 인조대의 어떤 정치적 혼란 큰 사건일 수 있고요. 그 바람 때문에 벼슬길에서 물러나야 하는 자리를 잃어버린 무리들이 생겨나죠. 벼슬자리에서 떨려난 이들 그저 쓸어버릴 수만은 없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시조시에서도 쓸어 무삼하리오 하고 야박한 세상 인심을 책망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혹은 입장에 따라서 떨어진 꽃과 빗자루로 쓸려 나가는 꽃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겠죠. 시조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시조시를 이해할 때는 사실 복숭아꽃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싶긴 합니다. 꽃이 아름다우니 떨어진 꽃도 역시 쓸어내기 아깝거든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시조시 내용의 해석은 자유입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만정도화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르려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만정도화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르려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차분한 음악들이 정신적으로 집중하게 하고요. 또 힘을 불어넣어주죠. 우리 호흡을 길게 만들어주고요. 또 정신 근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는 음악입니다. 7549님께서 선생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응원하면서 함께합니다. 발아춤 수업 갈 준비합니다. 진언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아도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제 발아춤 배우시는군요. 진언 어려워요. 누구나 어렵죠. 산스크리트어인데. 그렇지만 또 멋지잖아요. 언제 그 하시는 것 좀 보고 싶네요. 저도 이 발아춤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일정을 만드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아직도 못 배우고 있는데 우리 치료사군이 오랜만에 반갑고요. 그동안 배우신 춤 참 많죠. 제법 오래전부터 춤 배운다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오래도록 끈기 있게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는 전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7549님의 그 열정 늘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함령지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령지곡의 함령, 두루 미칠 함자, 편한 영자를 써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좋은 뜻의 암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방에 평안함이 두루 미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곡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삼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을 함령지곡이란 암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끝곡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 연주할 때도 같은 암영을 쓰고 있고요.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 이 음악이 많이 쓰이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함령지곡 들려드립니다.

관악영산회상 8곡 중에서 다섯 번째 곡인 사면도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 연주했죠.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박 도드리장단에서 12박 타령장단으로 넘어갈 때 이 춤사위도 함께 달라지는 그런 춤 동작도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확실히 관악 합주곡이라 그런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관악기 선율 즐기기 좋은 그런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피리대금, 해금, 소금, 장구, 좌고, 박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한 음악 함령지곡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순식간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봄봄님 말씀대로 순식간에 금요일이 왔어요. 우리 봄봄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고요. 또 0878님께서 음악 감상 소감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음악이 아일리쉬합니다. 허공에 바람에 날려 보내는 한 그리움 이렇게 시처럼 써주셨는데요. 특별한 감상 소감이네요.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여창 지름 시조 옥부내라는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 시조시는 조선 후기 거문고와 비파의 명인 김성기가 지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음악 선율이 이 김성기에게서 나온 것이 많고요. 오늘도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신 영산회상의 중령산 가락도 이 김성기 가락으로 나온 거란 사실을 여러 고학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인물인데요. 원래는 상방 궁인 출신이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마침내 훌륭한 음악가가 된 분 김성기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옥분의 심근 매화 한 가지 꺾어내니 꽃호 좋거니와 암향이 더욱 좋다. 두어라 꺾은 꽃이니 발일 줄이 있으랴. 옥분이라고 하면 옥으로 만든 화분을 말하는데요. 귀한 화초를 이런 옥분에 심어놓죠. 또 중장에 보이는 암향은 은은한 향기를 말합니다. 매화꽃의 향기 은은하죠. 여창 지름시조 옥분에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옥분의 심근 매화 한 가지 꺾어내니 꽃도 좋거니와 암향이 더욱 좋다. 두어라 꺾은 꽃이니 발일 줄이 있으랴. 조선 후기 거문고와 비파의 명인 김성기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죠. 여창 지름 시조 옥분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자기 기만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

우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생각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혁명은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정신의 혁명을 뜻하고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18장 자기 기만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기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걸 말하는데요. 인도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자기 기만에 대한 문제 글 속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기 기만의 문제, 즉 정신이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잠겨있는 망상이나 정신이 정신 자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강압하고 있는 망상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기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기만하면 할수록 그 기만의 힘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기 기만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활력이나 에너지 또는 능력을 부여하고 자신의 기만을 타인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서서히 자기에 대한 기만뿐만 아니라 이 기만을 타인에게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만의 작용을 자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극히 명확하게 계획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 과정 속에 자기 기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정당화, 안전, 자기 방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고 남이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나 지위, 권력, 명성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아닐까요?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자기 기만의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 이외의 것을 구하게 되면 즉시로 아무 것이나 간단히 믿어버리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이 기만을 자기 자신에게 강요합니다. 타인이 기만을 강요해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기만을 만들어내고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본질적 요인은 무엇인가로 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다른 인간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혼돈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며 평화라는 이름을 빌려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다른 인간이 되겠다, 남들이 주목하는 인간이 되겠다, 또는 무엇인가를 성취시켜 보겠다는 등의 충동이 있을 때 자기 기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그런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무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모든 기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만 정신이 어떤 결과도 만족할 만한 해답도 정당화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결코 어떠한 안전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교묘한 작용을 정신이 인식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정당화를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신은 완전히 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 기만

만을 하고 있는 한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이 망상을 만들어내어 정신 자체에 강요하는 한 분명히 정신은 그 자체를 통일된 전체적 이해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난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협동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머릿속으로 일을 같이 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심층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랍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당신과 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상대방보다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계획의 고안자인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 계획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서로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활력을 주고 있는 자기 기만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는 당신과 나의 참된 협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이나 특정한 관념이나 국가와의 동일화에 의해서도 우리는 협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사랑에 집착한다든가 사랑과 일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완전히 정적해져서 의존한다든가 그로부터 어떤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신념이나 여러 가지 작용을 정신이 만들어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확실히 진리와 사랑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어떠한 종류의 기만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생겨날 가능성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0: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김형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 제18장 자기 기만에 대해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자기 기만을 정신이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잠겨있는 망상이나 정신이 정신 자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강압하고 있는 망상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한 사랑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서로 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층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상대방보다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바라고 표면적으로는 서로 일치하는 듯 해도 실제로는 적대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기만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이 아닌 근본적인 데서부터 진실로 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는 참된 협동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의 정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특정한 신념이나 특정한 작용을 정신이 만들어내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진리와 사랑이 도래할 것이고 어떤 종류의 기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자기 기만에 관한 글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 들으니 잠시 수도자가 되어 수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수도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데 수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동부님께서는 오늘 생각의 향기는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전라도 완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둥덩의 타령 골랐습니다. 둥덩의 타령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속하는 여러 섬 지역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르는 일종의 유희요에 속하는 음악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둥당의 타령, 둥덩이 타령, 또 둥당기 타령 이렇게 약간씩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이런 후렴구가 있는 노래라서 둥당의 타령이라 부르는데요. 이 소리는 악기의 구음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이 소리를 할 때 주로 물을 담은 함지박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둥당둥당 두드리는 물방구를 쓰기도 하고요. 또 목화솜을 타는 솜화를 창호지에 부딪히는 활방구를 써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악기가 없이 그저 부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 지역의 둥당의 타령을 김영임 할머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0: 목포의 해무한의 전기불.
1: 당당의 당, 동당의 당, 당이 동당의 동당의 당.
0: 밝은 전기불 아래는 임도 보기도 좋고요.
1: 동당의 당, 동당의 당, 당이 동당의 동당의 당.
0: 내 눈 깜빡 내 눈 실룩 둘이 다 사랑을 주었건만.
1: 동당의 당, 동당의 당, 당이 동당의 동당의 당.
0: 네가 나를 마다고 하니 환장할 일이

0: 옛날 것을 생각하니 과거의 추억이 삼삼하구나.
1: 붕당에 당, 붕당에 당, 당기 붕당에 붕당에 당.
0: 15살 먹어서 하던 둥당의 타당이 웬일이냐.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잘났어도 내 남군이요, 못났어도 내 남편인데.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빡보도 좋고 콤보도 좋고 잘나도 좋고 못나도 좋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눈 빠질 사람, 코 빠질 사람, 일본 대판 타가고서.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인 3년을 타지나도.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날 찾아올 줄을 모르는 정드님, 나의 마음이 서글퍼라.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새어있는 팽풍에 저닭이 울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감매 서태 팔팔 걸은 처계가 짖으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탈이 비쳐서 내 맘을 서글퍼 눈물 한강이 되었구나.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팔차족 소리 만나여도 내 맘이 삼삼임생가.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타기 깨깨 울어도 청도님 생각만 간절히 난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얼씨구 절씨구 기우하죠 좋네, 아니 놀고는 못살이로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새복단장 굳게 하고 창다리 밭으로 날아들 때.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나는 지둥을 보듬고 알이 살살 돌 때에.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일본 가신 청두님 해방이나 되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이 청춘 다가고 백발이 왔으니 어느 이미 날 찾아올거나.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아이고 서른 안에 팔자야 호공산이 다 늙어지고.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원치 않는 백발이 날 찾아와서 서름을 준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감기 둥당에
0: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2: 네 눈 깜빡, 내 눈 실룩. 신호를 줬는데 네가 나를 싫다 하니 환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옛 생각하면서 있었던 일, 15살 때 하던 둥당의 타령을 이렇게 노인이 돼서 하고 있으니 그건 웬일이냐 하는 내용. 잘났어도 내 남군, 못났어도 내 남편인데 어떠해도 내 남편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받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좋다 하고 웃고 있네요. 이 함께 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선창자가 부르는 매기는 소리를 듣고 그 즉석에서 만든 그런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노랫말 부를 때 웃음이 터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완도 지역에 전승되는 둥덩의 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영임 할머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유희요라서 부녀자들이 명

명절 즈음에 쉴 때 방 안에 모여서 부르던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신 소리는 1990년 3월 26일에 전라남도 완도군 군우회면 초평리 한두골에서 녹음한 자료입니다. 앞소리를 하신 김영임 할머님은 1925년생이신데요. 살아계시다면 101살이 되겠네요.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시나위 골랐습니다. 도살풀이 몰이 자진 굿거리로 이어집니다. 최경만의 피리,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해금, 박영진의 장구, 강형수의 징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네요. 경기 시나위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멀리서 문자가 왔는데요. 북경에서 강영근 교수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북경에 피리 대취타 연주 왔는데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피곤한 몸을 힐링시켜주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여러분들이 북경에서 공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문자로 안부 전해주셨네요. 정재국 선생님도 함께 계시겠네요. 감사하고요. 공연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금요일, 가장 아쉬운 날은 일요일 날이라고 하죠. 드디어 가장 기다려지는 날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의 금요일의 리추얼이 있을까요? 금요일은 그저 주말의 즐거움만을 찾아 달려가기보다 한 주 동안 지냈던 우리의 뒷모습도 조용히 함께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그런 차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책을 읽어야 영혼이 풍족해질 수 있어. 차근차근 조금씩 넓고 깊은 정신의 세계와 땅을 갖게 되는 거야. 김용택 시인의 말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책 속에서 마음을 쉬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김소월의 시, 강관순의 노래로 풀따기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정말 한 주가 참 빠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잘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죠. 여러분 다들 애쓰셨습니다. 곧 다가올 주말 기다리면서 문화시대와 함께 좀 숨을 고르고 여유를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꽃별의 해금 연주입니다. 일렁이는 마음.

꽃별의 해금 연주 일렁이는 마음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립니다. 고려 후기 일연 스님이 편찬한 역사서 삼국유사가 첫 영문 완역본으로 출간됐습니다. 번역된 책 제목은 고대 한국 삼국의 흔적인데요. 그동안 일부 내용이 번역된 적은 있지만 방대한 주석과 함께 전편을 완역한 번역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번 완역본은 해외 한국학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출간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해온 3명의 학자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60여 년 동안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인 프리츠 포스 교수가 초벌 번역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포스 교수의 제자인 바우데베인 발라번 명예 교수와 또 발라번 교수의 제자인 렘코 브레커 교수가 원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처음 번역을 시작한 포스 교수는 삼국유사 완역과 또 주석 작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고 해요. 별세 전 제자에게 뜻을 이어주기를 부탁했다는데요. 제자들은 방대한 주석까지 추가해 스승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들이 속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는 서유럽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립한 대학으로 유럽 한국학 연구의 출발점으로 꼽힌다고 해요. 이번 삼국유사 영문 완역본이 이들의 자긍심이자 또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 이틀 동안 독립출판 북페어인 전주책회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자리한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조선 후기 전주 남부시장 인근은 책을 직접 새기고 찍어내던 서포가 자리 잡았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점과 비슷한데요. 직접 책을 만드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서포에서 책을 만들면 서적 중개상인 책회가 보침에 책을 넣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책을 팔러 다녔어요. 이번 북페어는 책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독립출판의 유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획됐습니다. 올해 전주책회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동네 책방 등 501팀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94팀이 선정돼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초청한 지역 서점 36팀도 만날 수 있어요. 각 서점이 큐레이션한 도서 추천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 체험 프로그램을 나누어 구성했어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책방 대표부터 작가, 또 서포의 역사를 전해줄 전문가, 독립출판 프리랜서 등 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독립출판 생태계를 이끄는 전국 책회들과 지역 서포가 함께하는 이번 북페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책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숏폼 다큐멘터리 공모전인 38초 다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38초 다큐 공모전 주제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일상의 경험을 38초에서 60초 사이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1일까지고요.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함께 제18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기간 중 진행하는 특별 상영회와 시상식에 초청될 예정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DMZ의 시선으로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탐구해온 영화제인데요. 올해는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파주시와 고양 특례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영화제에서 공개될 영화 정보와 예매 방법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38초 다큐 공모전과 영화제 자원활동과 모집 공고 등이 게시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래 싱어송앤댄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네덜란드 한국 학자들의 삼국유사 완역 소식과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 소식, 또 DMZ 국제 다큐 영화제 38초 다큐 공모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산타첼로의 연주 옹혜야.

0: 이지혜의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시간 맞으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좋은 상영관.
1: 네,
0: 꼭 찾아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기자님은 네. 어떠신 편이에요?
1: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화관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정말 운이 좋은 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저 단골 영화관이라고 하죠.
0: 네.
1: 거기가 상영 그 컨디션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좋은 극장이에요.
0: 그래요?
1: 특히 아이맥스에서는 네. 이제 용산의 아이맥스 성지다 이래서 용아맥으로 불리는 극장이거든요.
0: 용아맥이요? 처음 들어봅니다.
1: 네. 열심히 영화 보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극장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명의 영화 팬으로서

0: 감사히 여기며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아, 그 진짜 럭키하네요.
0: 네.
1: 좋네요. 네. 자, 오늘도 영화관에서 볼 만한 신작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번 주 영화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영화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0: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이반니 장만옥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1: 독특하네요.
0: 네, 이반니의 이 이반은 우리가 이제 일반이 아니라 이반이라는 그런 은어로서 퀴어 이제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리가 붙어서 가상의 이반리라는 마을을 이제 만든 거죠, 시골에.
1: 마을의 이름을 이렇게
0: 네.
1: 만든 거군요.
0: 이 이반리 출신의 장만옥이라는 중년 퀴어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서울에서 레즈비언 바를 20년째 경영하고 있는데 경영 난도고 이제 성소수자 후배들과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인 이반리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냥 좀 쉬면서 어머니 댁에서 있으면서 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조용히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자신의 전 남편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인데요. 시골 마을에서 이장의 권력은 정말
1: 어마어마하죠.
0: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이장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이제 전 부인에게 계속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옥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괴롭힘 당할 바에는 내가 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 전 남편과 갈등도 빚고 본인의 이성 정체성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과도 갈등을 겪고 또 동시에 힘을 합쳐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장 선거를 중심으로 이 만옥이라는 성 소수자와 그리고 이 시골 마을에 또 청소년 성소수자도 있어요. 함께 연대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0: 너무 재밌죠?
1: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골 마을이라는 특성상 이제 도시보다도 더 어떤
0: 네.
1: 성소수자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질 것이기
0: 그쵸.
1: 때문에 만약에 퀴어 여성이 귀향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귀향을 해서 그곳에서 또 어떤 고난이 시작될 것인가라는
0: 네.
1: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연상이 되면서도 아, 그래. 잘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자. 했다는 것은 아
0: 네.
1: 이제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 따위는 나는 그걸로 내가 무너지진 않아. 어떤
0: 맞아요.
1: 이런 당당한 자신감 이런 것도 보일 것 같고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굉장히 영화 자체는 코믹하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갈등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고구마라고 하죠. 고구마보다는 사이다 쪽이 훨씬 더
1: 아, 좋아요.
0: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퀴어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춘들. 이렇게 음지로 이제 가서 어둡게 고뇌하는 그런
1: 그렇죠.
0: 이미지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이반니 장만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푸르른 이제 논밭을 배경으로 아주 햇볕이 따사로운 양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중년 퀴어 만옥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고민은 애저녁에 끝냈어요. 먹고
1: 그러니까요.
0: 사는 게더 고민인 나이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혼자 이제 나는 혼자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곁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겪었던 것들, 괴로움들,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이 함께 힘을 헤쳐나가는 모습도 굉장히 훈훈합니다.
1: 제목이 이반니 장만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신작은 어떤 영화일까요?
0: 네, 시크릿 에이전트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뭔가 첩보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약간 킹스맨류의 화려한 액션에
1: 그걸 기대하고 지금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0: 전혀 그런 영화는
1: 아닌가요?
0: 아니고요.
1: 아닌가요?
0: 네.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굳이 꼽자면 시크릿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0: 뭔가 비밀을 간직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고향으로 와서 아들과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한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배경은 브라질이에요. 우리가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정열의 나라,
1: 그렇죠.
0: 축구, 카니발
1: 카니발
0: 이런
1: 축제,
0: 건데 이 영화도 카니발로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화려한 카니발과 그와 대조적인 또 현실이 있어요. 이때 배경이 1977년 군사 독재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밤 사라졌다가 거리에는 막 시체들이 뒹구는 그런 약간 브라질의 군사 독재 70년대 우리랑 너무 먼 얘기 같지만
1: 그러네요.
0: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기시감도 들고 우리나라 관객들은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제가

0: 저번 주에는 이제 마티 슈프림이라는 26관왕을 네.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이 영화는 칸 영화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제에서 102관왕을
1: 102관왕이요?
0: 네.
1: 가능한 숫자군요.
0: 102관왕을 한 그런 어마어마한 와. 힘을 가진 영화입니다.
1: 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나 보네요.
0: 네. 네. 제가 앞서 소개드린 이반리 장만옥은 축제도 투쟁이 될 수 있다로 이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투쟁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 역사적 사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네. 영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잔인한 군사 독재 시절의 현실이 정말 낱낱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게 역사야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2025년의 현재로 관객을 불러들이거든요. 네. 이 많은 역사와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뒤에 민주주의가 찾아왔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2025년의 브라질처럼 과거사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현재와 조응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어야 하는 지점은 현재와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현재랑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관객들이라면 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1: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네. 이제 우리도 비슷하게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절과 많이 겹쳐 보이면서 몰입을 네. 할 수 있는 영화이네요. 네. 자, 시크릿 에이전트까지 신작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를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네. 네. 이번 주 영화는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입니다. 제목이 길죠?
1: 이거 좀 낭만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파리가 나오니까.
0: 그렇죠. 네. 파리면은 낭만의 도시인데 여기서 낭만적이지 않을 것 같은 몇 가지가 있어요. 택배기사. 택배기사. 네. 정말 노동 강도가 센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48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한정된 시간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죠.
1: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영화 내용은 여긴 택배기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배달 라이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을 네. 뜻하는데 네. 원래 이 영화의 원제는 그 이 주인공 이름을 따서 술레이만 이야기인데 이제 한글로 옮겨오면서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이라고 영화의 내용을 굉장히 잘 함축한 제목이 되는데 저는 이 제목이 훨씬 더 관객들에게 소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술레이만이라는 배달 라이더가 주인공인데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로 이제 음식 배달을 해요. 네. 한층 더 노동 강도가 세죠.
1: 그렇죠.
0: 거기다가 이 술레이만은 프랑스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니에서 이제 망명을 왔어요. 아.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해놓고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사실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쵸. 하면 안 되는데
1: 정식으로 못하는 상황일 네.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서 그 플랫폼 계정에 이제 등록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망명 심사가 48시간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아. 그 시간 동안 이 술레이만이 어떻게 망명 심사를 준비하고 노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1: 네. 원제는 술레이만의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은 프랑스 사람이 아닌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난민으로서 네. 망명을 신청하고 망명 심사를 받기까지 이틀 남은 네. 48시간을 앞둔 그 이야기를 담은 어느 파리 택시 택배기사의 48시간인 네. 거네요. 그 사실 여러 국가에서 이 네. 난민 문제는 굉장하게 민감하게 또 받아들인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0: 그렇죠.
1: 한편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좀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입장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영화는 혹시 그 영화의 스토리 전개상 어떤 특정 입장에 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 메시지를 주나요?
0: 어떤 입장에 선다거나 찬반을 가리는 영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48시간을 다큐멘터리

0: 다큐멘터리처럼 이 난민이 어떻게 48시간을 보내는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영화는 필연적으로 어떤 입장은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1: 네.
0: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난민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찬성 반대하는 것이 이미 얼마나 좀 무의미한 일인지를 잘 보여줘요.
1: 네.
0: 이 슬레이만이 배달을 하면서 가게에 가서 이제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요리하거나 슬레이만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슬레이만이 이 음식을 받아서 배달하는 곳, 그러니까 손님이죠. 고객의 댁은 대부분 백인의 프랑스인들인 거죠.
1: 그렇죠.
0: 이 백인의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음식을 배달받으려면 외국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미 그런
1: 그렇죠.
0: 생태계예요.
1: 네.
0: 근데 여기에서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에서 찬성 반대를 한다는 건 약간 현실에 동떨어진 괴리된 외침이지 않을까라는 걸좀 은연중에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인종적 층위가 이 슬레이만이 48시간을 보여주고 영화 자체도 90분 남짓으로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이
1: 네.
0: 안에서 정말 그 프랑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적 층위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슬레이만이 하는 건 배달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게 이제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1: 자, 음악을 한곡더 듣고 와서 어느 파리 택배 기사의 48시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틀 별은스타 데이비드 달링 연주로 더 게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0: 셰틀 별은스타와 데이비드 달링 연주로 더 게스트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는 망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1: 네.
0: 그럼 이 불법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꽤나 체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도 묘사가 잘 되고 있나요?
1: 네. 굉장히 감독이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디테일에 공을 들였다라는 게 영화의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0: 네.
1: 이 불법적 시스템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술레이만 같이 이제 난민들은 이 망명 심사를

0: 통과하려면 특별한 사연이나 특별한 그 고국에서의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이제 술레이만이 부여받은 캐릭터는 자신이 이제 기니에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이제 운동권 인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떤 투쟁을 했고 언제 어떻게 투옥이 됐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그래서 탈옥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꼼꼼하게 구축해 주는 사람이 브로커인 거죠.
1: 아, 그것이 아닌데 거짓 이야기를
0: 그쵸.
1: 만들어내는 거네요.
0: 나로 이 나라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네.
0: 술레이만은 굉장히 심성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1: 네.
0: 브로커에게 이제 계속 모의 면접을 받는데 혼나요. 너 그거 틀리면 어떡하냐. 그
1: 예.
0: 날짜 같은 거, 뭐 언제 투옥이 됐는지 몇월 며칠. 이런 것들이 거짓말 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새 이제 관객들은 이 술레이만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입이 되죠. 그래서
1: 네.
0: 면접에서 그 모의 면접할 때 틀릴 때, 아, 술레이만아, 틀면 어떡해. 이러면서 그의 거짓말을 어느새 같이 응원하게 되는
1: 아,
0: 거예요.
1: 3월 15일, 3월 15일,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아, 그거 왜 못해요. 막 이러면서.
1: 아.
0: 술레이만은 그 48시간 동안 배달도 정말 빡빡하게 해야 되지만 계속
1: 네.
0: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그걸 외우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1: 자신의 거짓된 사연을.
0: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함도 느껴지고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틀리니까 여기
1: 네.
0: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영화를 보는 내내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술레이만의 일터는
1: 예.
0: 길 위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프랑스는 그리고 경적을 정말 많이 눌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계속 실수 없이 경적 소리, 차에 치일 것만 같은 그 불안감. 이 술레이만이 느끼는 그 공포와 불안이 이제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죠.
1: 디테일 있네요.
0: 네.
1: 그 슐레이만의 인생 그 자체가 그 아주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거리를 자전거로 달릴 수밖에 없는
0: 맞아요.
1: 그런 묘사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어느 파리 택배 기사의
0: 네.
1: 48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슐레이만은 배달 음식
0: 네.
1: 라이더이고, 근데 음식만 사실 전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이게
0: 네.
1: 체류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건가 봐요.
0: 그렇죠.
1: 예.
0: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플랫폼에서는 그 배달 기사의 사진과 배달을 받는 사람의 사진을 등록을 해서 혼동이 가지 않게끔 이제 시스템을
1: 아,
0: 구축을 해 놓은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신분증이 없는 술레이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또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분을 빌려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신분을 빌려주고 계정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 끝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정에 사진으로.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브로커가 있는 곳까지 배달하다가도
1: 또
0: 자전거를
1: 가야
0: 몰고 또 가야
1: 돼요.
0: 돼요. 그걸 계속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배달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참 악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0: 술레이만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배달해서 200유로를 벌면 거기에서 이제 120유로를 떼가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인
1: 네,
0: 거죠.
1: 그러네요.
0: 그렇지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더욱이 술레이만은 이제 고향 기니에 돌봐야 되는 아픈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이제 참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슈에 난민 문제 이슈까지 함께 담겨 있는
0: 네.
1: 그런 작품인데,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파리가 일단 들어가니까
0: 네.
1: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당연히 뭐 아주 화려한 불빛이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이 떠오를 것이고 수많은 갤러리들이 먼저 떠오를 텐데,
0: 네.
1: 이런 파리의 화려한 겉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누리는 편안함 그 이면을 살펴보게 해주는 영화일 것 같고, 그 슐레이마니 누비는 도시 풍경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리의 풍경과는 다르게 묘사되겠네요. 그러면
0: 맞아요.
1: 예.
0: 왜냐하면 길 위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주로 밤에 도로가 등장을 하고 어떤 술레이만이 밤늦게 이제 몸을 뉘어서 쉴수 있는 공간은 이제 노숙자 쉼터뿐인 거예요. 근데 참 프랑스가 그래도 정말 대단한 복지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날 밤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노숙자 쉼터에서 침대를 마련해줘요. 아. 그래서 거기 가면 씻을 수도 있고 네. 밥도 먹을 수 있고

0: 하룻밤을 자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술레이만과 같은 많은 난민들이 이 노숙자 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난민들을 만나서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브로커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교환을 하는 걸 보면, 아, 아무리 그래도 프랑스가 정말 시스템이 잘돼
1: 그러니까
0: 있구나.
1: 완전 그 끝으로 내몰지는 않는구나.
0: 맞아요.
1: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0: 최소한의
1: 거죠?
0: 생존권은 보장해 주는구나를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1: 네. 아니, 저는 이 48시간에 지금 아까부터 지금
0: 네.
1: 긴장감이
0: 맞아요.
1: 왜냐면 이제 만면 심사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벌써 하루 지났어요.
0: 네.
1: 그러면 그 슐레이만이 그 시간을 막 흘려보낼 때그 심리 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묘사될지
0: 네.
1: 좀 궁금하네요.
0: 맞아요. 이게 술레이만이 느끼는 그 긴장이 관객에게도 체험되게 하면서 이제 현실에 이제 관객들이 이런 비슷한 사건, 누군가 실제로 겪고 있을 고통을 좀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어요. 술레이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웃지 않아요. 웃을 시간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배달 콜이 뜨면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아서 벌점이 쌓이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부터 영화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표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늘 이제 긴장 상태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언뜻 슬레이만이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한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빨리 다음 주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7층에 있는 어떤 손님이 슬레이만이 잠깐 몇 층만 내려와주면 안 되냐.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마리네에서. 근데 대답도 안 하고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레이만이 막 씩씩거리면서 7층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혼자 사는 노인인 거예요. 거동을 잘 못하는. 그래서 피자를 받고 이제 자신의 그 배달 인증번호를 쳐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을 눌러야지 그 배달이 완료가 되는데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녀가 시켜준 거라서 비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레이만이 그 피자를 들고 안으로 가서 피자도 옮겨주고 피자 뚜껑도 열어주고 멀리 있는 핸드폰도 가져다 줘서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여유만 있다면 조금의
1: 그러네.
0: 여유만 있다면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 와중에 그 노인분도 안타까운 짠한 거예요. 아무도 고객들 누구도 술레이만에게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에게 안부를 묻는 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이러면 거기 뭔데 집에는 자주 가보냐, 부모님이랑 연락은 하냐.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받은 거죠 술레이만도. 그래서
1: 그러네요.
0: 영화 안에서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우리가 인간성이란 것을 발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술레이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슐레이만을 연기한 배우가
0: 네.
1: 실제로, 그러니까 난민 출신이고, 이게 첫 연기 도전이라면서요.
0: 맞아요. 이 감독이 영화가 영화인 만큼 대부분의 출연진은 기성 배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사자들 로 찍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난민들도 직접 만나고 취재도 하는 도중에 이 술레이만을 연기한 아부 상가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맺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고 실제 아부 상가레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캐릭터에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 정비사로 일하던 인물이었는데 그 슬레이만이 기니에서는 정비사로 일했다라는 설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역시 이 아부상가레 역시 기니 출신으로 파리에 이제 돈을 벌려고 온 거죠. 그래서 작품 준비하면서 실제로 자신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영화가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남우 주연상과 심사위원상을 받았어요.
1: 와.
0: 그러니까 이 아부상가레 역시 난민이다 보니까 계속 이 체류 심사를 받죠. 칸 영화제 수상 이후에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다행입니다.
0: 네.
1: 근데
0: 아, 이
1: 1년밖에
0: 칸
1: 안 줘요?
0: 영화제 정도 수상했으니까
1: 1년밖에 안
0: 네.
1: 줬다고요?
0: 더 줘도 될것
1: 아이,
0: 같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이런 수상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사자성. 이
0: 네.
1: 가지고 있는 힘을 아마 많은 관객이 또 함께 느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0: 네.
1: 생각이.

0: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 안타깝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48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1: 그쵸.
0: 네, 난민 심사 면접관이 등장을 합니다.
1: 네.
0: 이 배우는 니나 메리스가

0: 근데 영화에서는 한 15분 남짓 되는 장면이에요.
1: 꽤 기네요.
0: 네.
1: 이게 90몇 분인데.
0: 네. 근데 사실 절대적으로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을 때 15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니나 메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몇주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이 여자가 이 슬레이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난민이거나 난민이 아니더라도 사회 약자로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줘요. 이제 처음에 이제 면접심사 가서는 슬레이만이 이제 외웠던 것을 막 술술술술 얘기해요. 근데 또 관객은 거기서 마음이 아프죠. 너무 외운 티가 나니까.
1: 어떡해요.
0: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면접심사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브로커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이미 다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만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토시와는 안 틀리고 했기 때문이죠.
1: 어떡해요. 아니, 브로커는 돈 받고 그렇게 똑같은 정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0: 그러니까 그 속은 거죠.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을 일종의 속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 심사관은 다행인 것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서류를 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다. 진짜 당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정말 당신 얘기를 들려달라.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슬레이만은 흔들리는 거죠. 참몬도 슬레이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왔는지를 관객도 몰라요. 그냥 외우는 그 내용만, 저것이 가짜라는 것만 알지, 진실된 슬레이만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5분 동안 슬레이만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기니에서 괴로웠고, 어떻게 넘어왔고, 그동안에 어떤 순환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말,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연기를 처음 했다고? 정말 엄청난 몰입된 연기를 보여주는데, 연기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연기를 처음 했지만 할수 있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늘 차분하고 침착했던 슬레이만이 갑자기 손을 떨면서 불어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불어도 잘 못하게 돼요. 그때로 돌아가 버린 거죠.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이 사람이 지금 휩싸여 있는지, 연기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면접 심사관의 마음을 흔들었을지, 심사에 통과했을지가 너무너무
0: 너무
1: 궁금합니다만, 그건
0: 궁금하죠.
1: 영화에서 확인하는 걸로.
0: 네.
1: 제일 그런 부분은 좀 속상합니다만, 네.
0: 네.
1: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0: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물론이거니와, 아, 내 일상이 얼마나 큰 특권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편하게 밥을 시켜 먹고, 내가 그냥 나로서 온전히 길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실 잊고 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레이만 같은 사람들, 현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영화의 긴장감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 위에 있는 슬레이만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덜 고단하기를, 오늘은 따뜻한 곳에서 잘수 있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영화가 줄수 있는 어떤 프로파간다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이즈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함께 보리스 로스킨 감독의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정민아의 은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참 좋다가도요. 금세 낯선 기분이 들곤 해요. 화면도 참 깨끗하고 기능도 훨씬 많아졌지만 손에 익숙해지는 동안에는 얼마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버튼의 위치 하나만 달라져도 손가락이 헤매기 일쑤고요. 조작

방법이 눈에 익지 않아서 예전 쓰던 게 참 편했는데 생각하면서 옛날 제품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새것도 내 손때가 묻고 눈길이 익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봐요. 물건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나 만남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라오나트의 연주곡 준비했어요. 아리랑 듣고 옵니다.

라오나트의 연주로 아리랑 이 곡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 며칠 동안은 이게 화면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손가락이 저절로 찾아가던 기능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좀 익혀야 하거든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옛날 기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결국은 자꾸 누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만져보면서 내 손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삶의 자리나 역할이 바뀔 때도 우리는 좀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 낯설고 조작법을 모르는 기계처럼 참 서툴러서 익숙했던 예전의 자리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약간 서투른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적응 기간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손때가 묻고 나면 결국 이것도 가장 나다운 익숙함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그 서툰 과정들을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이 그냥 차근차근 익숙해질 때까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에이도스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의 길 전해드릴게요.

에이도스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의 길 전해드렸어요. 어떤 역경도 함께하면 즐거울 것이다 라는 믿음과 나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노래한 곡 듣고 오셨고요. 2111님께서 새 휴대폰 이야기 좋은 비유 같아요. 음악마루는 작가님이 참 섬세하고 센스 있으신 분 같아요. 음악도 좋지만 글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딱 저희 작가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새 휴대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글로 싹 녹여냈네요. 6642님께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내 밥그릇, 내 숟가락, 내 젓가락이 가장 편하고 깊은 맛이 더 우러나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평소에 쓰던 거 그게 가장 편하잖아요. 새거 물론 이제 새거 사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참 좋은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특히 뭐 숟가락 젓가락이야 그냥 씻어서 쓰면 되지만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좋아 이렇게 딱 받아보고 그 기쁨 잠시고 뭔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서도 보고 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잘못 눌러서 괜히 이거 고장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고 알아 나가는 그 시간도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새 거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1178님께서는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보는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음악마루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며칠 만에 맑은 날씨일까요? 장마라고 해서 요 며칠 계속 흐리거나 비 오거나 그러다가 오늘은 해가 아주 쨍쨍입니다. 그동안의 그 흐린 날씨를 다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쨍쨍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다 뭐든 장단이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좀 시원하고 살만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뙤약볕 더위, 불볕 더위 시작이구나 싶어서 이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 며칠은 기온도 낮 기온도 막 35도 넘어서는 지역들도 있고 하던데 여러분도 이럴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소나기가 또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에서 내릴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우산 필수입니다.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새것은 냄새가 좋아요. 새거 냄새 있잖아요. 진짜 새로 딱 받았을 때 뭔가 화학적인 냄새예요. 분명. 근데 왠지 좋아. 새것이라는 어떤 그 기분 좋음이 냄새까지 좋게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분 좋음.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실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늘은요,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을 선명하게 포착해내고 그 속에 담긴 추억을 담백하게 풀어낸 고다아야 작가의 에세이 '계절의 수첩'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영화의 도시 부산광역시 중구에 자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게요. 플레이톤의 연주인데요. 소소 듣고 오시죠.

클레이톤의 연주였어요. 소소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청취하시면 되겠어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솔리시치의 아카펠라로 천안삼거리 듣고 옵니다.

한옥 찻집 추억에는 줄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옆에 나란히 있어도 줄기가 다르면 떠오르지 않는 것 아닐까 싶다. 나는 이 여름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낙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렸던 박꽃 그림을 발견했다. 여름 저녁에 피는 잎이 다섯 장 달린 하얗고 작은 꽃이다. 아버지는 박을 좋아해서 해마다 덩굴 받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희한한 모습으로 구부러진 박들이 잔뜩 열렸다. 나는 그 구부러진 박을 정성스럽게 널어 말리거나 걷어들이는 일을 맡곤 했다. 박은 꽤 상처가 나기 쉬웠던 걸로 기억한다.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모래알처럼 작게 떠오른 일이지만 내게는 A급 추억이자 이야기거리다. 추억은 그렇듯 희미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레 근사한 발견을 하게 된다. 복의 신을 만난다고 해야 하나? 마치 눈과 마음에 스며드는 듯 계절을 잔뜩 머금은 풍경을 불쑥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에야말로 진심으로 복이란 걸 믿게 된다.

햇살은 창공에서 어깨 위로 곧게 뻗어 떨어지고 있었고 이마를 쓰다듬는 바람은 갓 태어난 듯 풋풋했다. 그야말로 막 만들어졌다고 할 만했다. 바로 지금 저 나무, 저 집에서 쓱 하고 태어나 불어온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아느냐면 가도의 초록나무와 검은 지붕, 가게의 빨간 깃발과 차양들이 훤히 보이는데 그 초록나무 전체가 금가루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검은 지붕이 금빛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게의 깃발이 금색으로 변하고 또 그 다음 차례대로 금빛으로 눈부시게 물들다가 바로 코앞에 우체통까지 확 빛난 다음 순간 내 이마 위로 상쾌한 바람의 감촉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이 바람은 지금의 지금 저 나무에서 태어났고 저 지붕에서 불어왔으며 그 탄생의 경로를 금빛으로 확실하게 증명했다. 나는 상쾌함만을 마음에 품은 채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멍하니 걸어갔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은 길이었다.

그림의 연주로 쿨 러닝 감상하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고다 아야의 계절의 수첩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고다 아야는 일본의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고다 로한의 딸이자 1990년 작고하기 전까지 수많은 글을 남긴 작가예요. 오늘 들려드린 글은 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나이를 먹고 하루하루가 무덤덤하게 느껴질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들려드린 그 일상의 장면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낡은 수첩 귀퉁이에 남아있는 희미한 낙서 하나, 방금 막 나뭇잎을 스치고 이마에 닿은 바람 한 줄기, 그리고 또 분주한 일상에 치여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일의 계획을 세우느라고 오늘의 걸음을 재촉하기보다는요, 잠시 시선을 낮춰서 주변에 소박하게 놓인 이야기거리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의 단면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한옥 찻집, 오늘은 고다 아야 작가의 계절의 수첩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아름의 노래예요. 슈도모나스 듣고 올게요.

이아름의 노래였어요. 슈도모나스라는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진윤경 외 여러분의 연주곡인데요. 산과 바다의 나라 감상해 보시죠.

진윤경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산과 바다의 나라 듣고 오셨습니다. 4921님께서 천안 삼거리, 음악도 특이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솔리시츠의 아카펠라로 천안 삼거리 전해드렸었죠. 또 국악을 이렇게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음악 참 새로워요. 이렇게 곡 들으시고 느낌 전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듣고 싶을 때 청해주세요.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조영배 편곡의 산천초목 준비했어요. 산과 강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와 풀들을 뜻하는 말이죠. 제주 특유의 분위기를 담아서 꽃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곡 강권순의 노래로 산천초목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리버 듣고 오셨는데요. 한음 사이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예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함께 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화의 도시, 부산광역시 중구에 자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으로 여러분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요.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도 생각나신다면 청해 주세요. 4921님께서 얼마 전에 아까 그 일부에서 새 물건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새 것이지만 좋고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

4921님께서 얼마 전에 새 국수 그릇을 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면이 더 맛있는 느낌도 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새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하면 그 큰 거, 비싼 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4921님처럼 작은 그냥 그릇 하나, 국수 그릇 하나일 뿐인데도 그 기분상 거기에 담아서 먹는 국수가 더 맛있게 느껴진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상이 좀 활력이 된다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작은 것들에서도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작양님께서 라디오로만 듣다가 요즘은 덩덕쿵 다운받아서 애용해요. 더 잘 들리고 편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라디오를 듣는 경우 저도 이제 라디오 차에 타면 종종 듣고 일부러 라디오를 켜서 듣는 경우는 좀 많지가 않죠. 요즘에 라디오 듣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앱, 스마트폰 이용해서 덩덕쿵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한 번만 딱 받아놓으시면 그 뒤부터는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만 한번 탁 하시면 편하게 전국 어디에서 음질 다 좋습니다. 뭐 잡음 있고 지지직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덩덕쿵 앱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일하다가 비가 그쳐서 문자 보내요. 아, 오늘도 그 전국에 맑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보니까 영디바라기 계신 곳은 영디바라기님 계신 곳은 또 비가 왔었던 모양이에요. 네, 비 올 때는 문자 보내기 힘들어서 비가 잠시 그쳤을 때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도 바깥에서 또 활동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 비 그쳤을 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거겠죠. 아무튼 비 많이 내릴 때는 안전운전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김건수의 소리와 장구장단으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준비해봤어요. 바위를 중심으로 노래하는 소리여서 바위 타령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 여러 곳의 유명한 바위를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긴 사설을 휘몰아치듯이 노래해서 해학적이고 흥겹고 또 구성진 소리인데요. 긴 호흡으로 휘몰이 잡가 바위타령 감상해 보시죠.

김권수의 소리와 장구장단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전해드렸는데요. 보뜰마을님께서 호우 속에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터전이 바위 타령 속 바위들처럼 안녕들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께 그 좋은 기운 다 전달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 얼마 전에 금값, 아,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치솟았었죠. 금값이 참 귀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요즘에 이건 못지않게 남다른 인기를 끄는 보석이 있다고 하네요. 뭘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옥이에요. 옥. 그동안은 왠지 그 할머니 장신구함 깊숙한 곳에 있을 법한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사실 여겨졌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서울 종로의 그 오래된 귀금속 거리에 이 옥반지를 구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고 하네요. 할머니 반지가 아니라 오히려 힙하고 세련됐다. 아, 그러면서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아끼고 사랑받게 된 거예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즐기는 모습이 참 긍정적이죠?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은은하고 그 맑은 빛을 내는 천연 옷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를 않고 오래 착용할수록 그 멋이 더 깊어진다고 하죠. 새것이 주는 화려함도 좋지만요. 시간의 깊이를 품은 그 옥의 단단함이 이 계절과도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 손에 쥐어진 오래된 물건이나 아니면 옥, 뭐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물건이 있다면 아, 이게 요즘 이렇게 힙하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손에 끼고 나가보세요. 오, 이렇게 힙한 거 어디서 났어? 아마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마루의 연주로 슈팅스타 전해드릴게요.

결마루의 연주로 슈팅스타 시원하게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건드렁인데요. 현악 사중주와 함께한 곡이에요. 처녀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내다 파는 소리죠. 건드렁 최수연의 소리, 블루씨의 연주로 건드렁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부산 광역시 중구에 자리한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으로 떠나볼게요.

폭우와 폭염을 연이어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날들인데요. 이럴 때는요, 멀리 떠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가볼 만한 곳들의 목록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 마음의 환기도 될 거예요. 부산 용두산 공원 아래 해묵은 원도심의 골목 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전문 체험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 아늑한 내부로 들어서면 바깥 세상의 눅눅한 공기는 어느새 사라지고요. 마치 한 편의 재밌는 영화 속으로 들어선 느낌이 들 거예요. 보통 시내 뮤지엄과 뮤지엄 라운지, 그리고 영화 체험 박물관 순서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시내 뮤지엄은 들어서자마자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추억에 젖게 만듭니다.

예전 극장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추억의 간판들, 그리고 오락기와 소품들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서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옛 기억을 떠올리고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구경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은 평소에 스크린 너머로만 바라보던 영화라는 아름다운 환상을 내 손끝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슴을 설레게 만들죠. 초록색 배경 뒤로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크로마키 촬영관. 시간의 찰나를 수십 대 카메라로 쪼개어 역동적으로 포착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스크린 속 주인공의 숨결 위에 내 목소리를 가만히 포개어보는 더빙 체험관까지 차례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릴 적 극장 의자에 앉아 품었던 수많은 상상들이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경험은 지쳐있던 일상에 기분 좋은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여기에 벽 3면을 가득 채운 몰입형 스크린과 눈앞에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가상현실 상영관까지 거닐다 보면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줄 텐데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에 빠져들 수 있는 아늑한 비밀기지 같은 곳으로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병우 음악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 OST 중 프롤로그 먼 길. 너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꿈꾸는 광대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왕의 남자 영화의 장면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스크린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내 손으로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즐거움까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도 참 좋은 곳이에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 늘어선 빛바랜 한국 영화의 역사부터 또 화려한 필름 뒤편에서 묵묵히 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영화 같은 풍경으로 다가오죠. 지금 이곳에서는요, 한국 영화를 읽는 법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를 웃게 하고 울기도 하게 했던 실미도, 신세계, 화차 같은 그 주옥 같은 작품 속에서 명대사 100선을 골라서 선보이고 있어요. 빛바랜 영화 포스터와 함께 대사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마 그 시절의 영화 장면들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3층 역사 구간을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걸으면서 100년 전 부산 영화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는 도슨트 투어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3차례씩 운영이 되고요. 또 미디어 제작 꿈꾸는 아이들 요즘 많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에이터 체험 교실도 다가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네요. 부산을 넘어서 한국 영화 전반의 이야기를 한눈에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요. 영화 체험 박물관의 관람료는 성인이 10,000원, 시네 뮤지엄 10,000원, 그리고 이 둘을 다 볼 수 있는 통합 관람료는 14,000원이고요. 또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각각 7,000원씩, 통합은 11,000원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꽤 많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박물관 밖을 나서면 남포동이나 비프광장처럼 도보로 거닐 수 있는 부산의 명소들을 또 가볼 수가 있어요.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용도산 공원과 부산타워도 가깝고요. 영화도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핸드프린팅을 따라서 걷거나 또 광복로, 문화 패션 사거리의 아기자기한 골목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무리하게 떠나기보다는 다가오는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 휴가철, 여행 리스트에 이 시원하고 추억어린 문화 공간을 미리 이렇게 살짝 올려뒀다가 천천히 계획하시고 발걸음 옮겨보셔도 좋겠어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중구대청로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만나봤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부산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번 계획해보세요. 부산 오늘 소개해드린

곳만 가보셔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한효주의 노래로 영화 헤어화의 OST 가운데 사랑 거짓말이 듣고 올게요.

한효주의 노래로 영화 헤어화의 OST 가운데 사랑 거짓말이 듣고 오셨어요. 헤어화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이죠. 권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194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학교죠. 그 권번에서 그 두 친구가 굉장한 그 창법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데 사이 좋은 선의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번지면서 둘의 사이

사이가 좀 어긋나는 그러면서 참 영화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끝곡은요. 신날스의 해금 연주 준비했어요. 해금의 여행 전해드리죠.

실제로 이 지독한 더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운까지 쉽게 소진되게 만든다고 해요. 마치 계절이 앓는 몸살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오는 것처럼 말이죠.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비에 가슴을 졸이다가 또다시 내리쬐는 햇볕에 정신없다가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모쪼록 더 이상의 비 피해는 없었으면 하고요. 이 여름 속에서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곡법, 아쟁과 철가야금까지 두루 섭렵하며 남도 음악의 길을 걸어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데요. 공연은 진도 식김굿을 바탕으로 한 초망으로 막을 열고요. 이어 이태백 명인의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북이 함께하는 적벽가, 그리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멋을 아우른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이어집니다. 또 음악적 동반자인 이용구 명인과 함께하는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그리고 여러 명인들이 함께 펼치는 즉흥합주 신화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김일구 명창을 비롯해 거문고 허윤정, 대금과 퉁소의 이용구, 장구 김태영 등 오랜 시간 이태백 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남도의 멋과 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이어집니다.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펼쳐지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무용, 연희까지 다채로운 전통 예술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의 정기공연 결연이 열립니다. 북을 치며 추는 춤인 무고무를 시작으로요. 강선영류 태평무, 해원무, 지전춤, 장구춤, 진도북춤까지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18일에는요. 예결밴드가 한가운데, 흥겨운데를 선보입니다.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퓨전 국악 콘서트인데요. 몽군포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 예결 밴드만의 개성이 담긴 13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의 연희

이 판타지아가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인데요. 흥겨운 놀이와 화려한 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춤의 멋부터 퓨전 국악, 창작 연희까지 7월 한 달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주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판소리의 참맛을 더욱 쉽고 깊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마련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일요일 오후 4시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월에 열리는 두 차례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민속학자 임승범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리의 배경과 유파의 특징, 눈대목의 의미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2일 일요일엔 소리꾼 임현빈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줍니다.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깊이 있는 소리로 춘향가의 멋과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요. 고수 김경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이어 7월 26일 일요일엔 소리꾼 박수범이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웅장한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대목이 돋보이는 적벽가를 들려주며 고수 김태영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7월 12일과 26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후로 들어서면서 전국의 장마가 일단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1: 기상청이 장마 종료 선언을 해야 장마가 끝이 나는 거겠죠. 장마 소강과 함께 습기 가득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소개팅 하시는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1: 네.
2: 실제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하는 단체 미팅이 있대요.
1: 오, 조계종에서 단체 미팅을 해요?
2: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절로 가서 내일 낙산사에서 첫 만남을 갖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이야, 설렙니다. 무려 2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 와우.
1: 내일 낙산사에서 사찰 미팅을 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2: 재밌네요, 진짜. 과연 몇 커플이 탄생을 하게 될까요?
1: 인연을 찾아서 누군가는 낙산사로, 재미를 찾아 또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2: 환영합니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보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어 보여. 네가 널 다려 날 묶여버 달라더냐. 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놓고 원하니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과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사랑이 그득한 노래죠. 예화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낙산사에서 조계종 사찰 미팅이 있습니다. 내일 만나는군요.
0: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절로. 이미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이제 1박 2일 동안 사찰 미팅이 진행되는 겁니다.
1: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미팅
0: 그거죠. 차도 마시고
1: 그걸 낙산사에서
0: 네, 데이트도 하고
1: 처음 보는 사람들
0: 소개팅하는 거죠. 대화도 나누고 이야. 서로 간에 알아보면서 이 사람 괜찮다.
1: 그러면 이제 서로 부를 때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0: 아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고. 꼭 아니겠죠. 네, 그거 이제 자유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커플이 과연 몇 커플이 나올지 이야. 궁금하긴 하네요.
1: 절 오빠네요. 절 오빠. 교회 오빠 아니고 절 오빠.
0: 그런 거죠. 네, 절 누나, 절 동생.
1: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이 낙산사에서 하는 조계종 사찰 미팅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소개팅이랄지 선이랄지
0: 네.
1: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봉용 씨는 그때 얘기했지만은 이런 뭐 미팅 뭐 소개팅 이런 거 전혀 안 해봤다고
0: 해본
1: 그랬었죠.
0: 경험이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색해가지고.
1: 아, 네. 아무튼.
0: 근데 그 얘기 왜 하셨어요?
1: 아, 그래서
0: 네.
1: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 내가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는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문자 나눠보면 어떨까? 혹은 이제 내가 나가기 좀 그러하니 내 아들이랄지 내 딸이라든지. 내 손주들을 대신해서 물어본다면
0: 소개팅을 간다면
1: 네네네네.
0: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고
1: 네네네.
0: 상대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 그렇습니다. 것들
1: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지
0: 예.
1: 네.
0: 재밌겠네요.
1: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0: 가정법으로
1: 네.
0: 자유롭게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소개팅을 나간다면 묻고 싶은 것들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다채로울 것 같긴 한데
1: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봐야 되나요?
0: 아무래도 이제 가정사도 좀 알고 싶긴 하겠죠.
1: 형제 어떻게 되냐 이런 것 좀
0: 형제 관계라든지
1: 호구 조사를 좀 하겠죠.
0: 아, 안 할 수는 없나?
1: 뭐 이를테면 모르겠네. 뭐 외동인지 아니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묻지 않을까요?
0: 근데 잠깐만요.
1: 이건 핵심은 아니고
0: 결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인 관계?
1: 아니 뭐 자기 스타일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그래요? 스타일대로. 네.
0: 요즘 첫 만남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하네요.
1: 무슨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0: 모르겠. 이제 뭐 취향에 대해서 취향. 서로 물어보겠죠.
1: 영화 좋아하냐?
0: 아, 알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런 것도 좋다.
1: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라떼는 말이야 소개팅할 때 선볼 때 이런 걸 물어봤어
1: 네네네네.
0: 하는 문자들도 재밌겠네요.
1: 아.
0: 예전에는 빵집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1: 뭐 그랬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0: 네, 어머니 시대 때. 요즘 시대는 어떤지 저희가 전혀 모르겠네요.
1: 우리 때는 좀 뭐 그런 데 아닌가? 파스타집 이런 데 아닌가?
0: 파스타? 눈꽃빙수 먹으면서.
1: 그래. 맞아요. 맞아. 아무튼.
0: 그네 그 움직이는 거 있죠? 그네 의자.
1: 네네네네네. 기억납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내가 뭘 물어본다면 이런 거는 좀 물어보고 이런 건 좀 알아봐야 된다.
0: 예.
1: 이런 거 문자 네. 보내주시고요.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2: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서도 밴드의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1: 내가 만약 소개팅을 한다면 혹은 뭐 우리 아이 자녀가 소개팅을 나간다면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오, 8318님께서 30년 전이었어요. 선 약속이 있었는데 언니가 당일 아파가지고, 아, 그러니까 언니의 선이네.
1: 네.
0: 언니의 선인데 제가 대타로 나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저하고 말이 잘 통해가지고 2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대요.
1: 와, 선 대타.
0: 그 나중에는 이제 오픈을 했겠죠. 내가 사실 예. 동생이고 예. 이만저만하다.
1: 예.
0: 근데 이제 잘 맞으니까.
1: 그렇죠.
0: 야, 이런 인연도 있네요, 진짜.
1: 재밌네요.
0: 네네.
1: 결혼까지 갔으면 진짜 재밌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떡 선물 8318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리고요. 6145님께서 저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소개팅을 갔다 왔으면 그 남자 다정하디? 일단 이게 1번.
1: 네.
0: 그 남자 다정하디? 2번. 여자 형제가 있디?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시네요. 아, 그러니까 누나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1: 아.
0: 예, 예, 예. 형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으면은
1: 예.
0: 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1: 약간 과격할 수 있다.
0: 예.
1: 형제들 사이에.
0: 예.
1: 아, 근데 이거 다정한지 안 한지는 사실 그 첫 만남 가지고는 알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0: 예.
1: 처음 만나면 모두가 좀 약간 예의 바르게
0: 그쵸?
1: 하고
0: 그쵸?
1: 어떤 경우 의자 빼주기도 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0: 그쵸.
1: 네.
0: 의자 빼주세요 지금도?
1: 예?
0: 지금 빼주세요 지금?
1: 아유, 각지 않기 바쁜데 뭐 빨리빨리 하고 지금 애 등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문 의자를 빼요.
0: 혹시 뭐 문 이렇게 네. 잡아주고 혹시나
1: 아, 그런 건 하죠.
0: 아, 그런 건.
1: 네, 같이 다닐 때는.
0: 그러면 뭐 100점이네, 100점.
1: 네. 그리고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겉으로는 약간 시크하고 딱딱한 것 같은데.
0: 아, 속정 있는 사람.
1: 속정이 깊어가지고.
0: 아, 그런 분들.
1: 그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0: 진짜지.
1: 진짜인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찐 매력들.
0: 네, 맞습니다.
1: 560

0: 9님 취미가 뭔지 물어볼 것 같고요. 쉬는 날 뭐 하세요? 물어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 활동.
1: 저는 이런 거 아무튼 저는 묻고 싶진 않네요. 저는 쉬는 날 뭐 하세요? 그러면 계속 네. 바빠요 그러더라고. 그 속뜻을 나중에 알았어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아 바빠요. 바쁘대요. 계속. 아,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묻고 싶지 않은데 5609님은 이런 건 물어야 된다. 이렇게.
0: 근데 왜냐하면은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네. 이제 취미 생활이 너무 다르거나 혹은 취미 생활에 너무 막 열정적이신 분들이라면
1: 맞아요, 맞아요.
0: 쉬는 날 같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싸우는 커플들 너무 많이 봤어요.
1: 맞아요. 정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네. 액티브한 걸 좋아하는지 네. 요 진짜 요 스타일이 다르면은 네. 안 되더라고요.
0: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이 여성분이면은 이제 남성분에게 그게 궁금하겠죠, 약간. 게임하세요? 게임을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약간 피곤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1: 네. 3549님께서 저는 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믿음직하잖아요.
0: 이거 진짜 맞네요.
1: 여자분들이 진짜 이런 걸로 보시더라고요.
0: 예.
1: 꾸준하게
0: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예. 뜻이니까 믿음이 신뢰가 간다 이런 느낌이죠.
1: 그리고 있죠. 운동하세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담배 피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자기 관리 아무튼 그런 거. 1146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을 것 같고요.
0: 네.
1: 2번 결혼하면 아이는 며칠 두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이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네요.
0: 갑자기 질문의 점핑이 장난 아니에요. 네. 훅 뛰어가고
1: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
0: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질문 또 할 수 있죠.
1: 네.
0: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이라면
1: 그런 선이라면
0: 그렇죠.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이런 질문 좋네요.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이런 건 사실 단답형으로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1: 네네네.
0: 뭐 예를 들어 경찰이요. 그럼 왜요? 왜 경찰 되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계속 스몰 토크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1: 맞아.
0: 약간 소개팅은 저는 해본 적 없지만. 에.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신나서 잘 하게끔 만들어주면 호감을 사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그 진짜 기술이 필요해요.
0: 저 얼마나 잘났냐면요. 들어보세요. 막 내 얘기를 막 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1: 그쵸.
0: 그건 어필이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일인 것 같아요.
1: 2390님께서 갑자기 남편과 선 볼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남편분하고 선을 통해서 결혼하셨나 봐요. 40여 년 전. 집이 정릉이라 삼선교 나폴땡땡 빵집에서 이모 할머니 중매로 처음 만났어요.
0: 예전엔 중매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죠.
1: 그쵸.
0: 네.
1: 집안 어른의 중매로.
0: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1: 혹시 집안 대 집안?
0: 집안 대 집안은 아닌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1: 그러셨어요.
0: 주천면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1: 총각이
0: 있다.
1: 있단다.
0: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1: 두 분 너무 좋으신데 진짜. 잘 만나셨네.
0: 예전에 중매로 많이 만났죠.
1: 맞아요.
0: 아 진짜 빵집에서 만나셨구나.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은 카페 같은 게 없었기
1: 없었으니까
0: 때문에.
1: 빵집이었죠.
0: 다방 아니면 빵집. 그랬던 것 같아요.
1: 5178님 우리 손자가 소개팅을 만약에 나간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식사할 때 조용히 먹어라. 너무 빨리 먹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단돌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네. 맞는 말씀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네.
1: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게 상대방하고 톤을 좀 맞춰가면서
0: 맞아요,
1: 속도도
0: 맞아요.
1: 그렇고 말도 네. 그렇고 분위기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진짜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해버리면 약간 상대방은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잘난 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 그렇죠.
0: 그리고 식사할 때 조용히 먹어라.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너무 빨리 먹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여기 지금 밥 먹으러 나왔어? 여기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야? 끼니 때우려고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이 자리는 이제 소개팅 자리니까
1: 네.
0: 서로 좀 속도를 맞춰서 먹는 게 좋죠.
1: 맞습니다.
0: 이거 막 먹어보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0: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있다 혼자 막 우덕우덕. 어 맛있다 이모.
1: 안돼.
0: 여기 한 점씩 더요.
1: 소개팅은 나갔다가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0: 아 그런 건가요?
1: 맞죠.
0: 맞네.
1: 거기서는 그냥 간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겁니다.
0: 아, 재밌다.
1: 예, 맞죠.
0: 거기서 나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1: 거기서는 세상 소식좌여야 돼. 어 그냥 당 모이 먹듯이
0: 예.
1: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고 예.
0: 적정한 내숭이 좀 필요하다.
1: 그렇습니다. 예.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고 와 거하다.
0: 허리 굽으면서 어우야 배부르다
1: 있으시면서 쩝쩝거리 뭐 이렇게 있으시면서 나오면 안 됩니다.
0: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1: 아이고
0: 음악 들을까요?
1: 일리 아 그래요? 아, 문자가 많아가지고
0: 시간이 많이 더 보시죠.
1: 일리오사님께서 성격이 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그런 거 궁금하고요. MBTI 물어볼 것 같아요. 아
0: MBTI
1: 요즘은 그냥 MBTI로 그냥 뭐예요? 뭐 그러면 바로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그걸로만 해도 토크가 꽤 진행될 수 있죠.
1: 되더라고요.
0: 네.
1: 맞아.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여행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는지
1: 아~
0: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그렇죠, 가지치기가 그렇죠. 이제 가능해지니까
1: 스몰 토크로
0: 예, 토크가 쫙 판이 열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재밌는데 오늘.
1: 그러니까
0: 안 해본 거라 가지고 저는 더 재밌나 봐요.
1: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0: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1: 끊이지는 않았으니까.
0: 아니요.
1: 잠깐 스스로 이제 쉬는 아니요. 시간 공백기를 가졌을 뿐.
0: 아니 그런 거 절대
1: 또 이렇게 또
0: 아닙니다.
1: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0: 아니요. 네. 자. 김소진의
1: 네.
0: 사랑이 어떻더니 듣고 올 텐데요. 타니모션이 또 연주를 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소개팅 나간다면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0: 김서진 씨가 노래를 했고요. 타니모션의 음악이었습니다. 사랑이 어떻더니 듣고 왔습니다.
1: 작양님께서 오늘 주제 설레고 좋은 내용.
0: 그러게요.
1: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소개팅 나갔다는 전제하에 가정법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0: 네. 1078님께서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술, 담배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담배는 끊을 거다. 그리고 술은 조금 마신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말에 속아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하네요. 물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1: 사실 이건 계약 위반이죠.
0: 위반이죠.
1: 네, 계약 위반이고
0: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1: 어떻게 해야 되죠?
0: 그냥 살아야죠 뭐.
1: 사실 뭐 우리가 거짓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장 희대의 거짓말 아닌가. 담배 끊을 것이다. 술 끊을 것이다. 요거 뜻대로 안 되는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미나리님께서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있으면 만나봐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이성 친구들?
1: 그렇죠. 이성 친구의
0: 을 만나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이성 친구들은 누구보다 이 친구를 잘 알 테니까.
0: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1: 소시적 데이트 때 물가에서 피레미 낚시를 했어요. 0093님.
0: 아, 데이트 때야 뭐. 예, 데이트 때야 뭐 이거.
1: 피레미 낚시. 은근 재밌을 것 같기도
0: 그러니까요.
1: 하네요.
0: 그러니까요. 4351님. 살면서 싸워본 적은 있는지, 친구는 많은지, 그리고 절규한 친구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남편 만날 때 못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딸에게는 꼭 물어보라고 알려주고 싶네요.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좋아하고 막 어디 각종 행사 다 가고 이런 거는 별로인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일종의 오지라퍼.
0: 약간
1: 늘은 집안에 있기보다는 이제
0: 나가죠.
1: 계속 나가죠.
0: 나가죠.
1: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 같이 있어야 좀 연인이고 가족이고 그럴 텐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0: 또 이런 분들이

0: 어쩌다 갑자기 또 누구 보증도 서주고
1: 돈도
0: 빌려주고
1: 그럴 가능성도 높죠.
0: 집에는 안 갖고 오고 네. 계속 밖에 이제 써버리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막 따지면 아니 그 친구가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고 그럼 이제 가족들은
0: 우리는
1: 안 보여?
0: 우리는
1: 지금 우리는 안 보여? 우리는, 우리 집안 살림 봐봐.
0: 우리는 손가락 봐라. 아니 아니
1: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0: 5986님 저는 남편하고 음식 간이 안 맞아요.
1: 아,
0: 우리 남편은 너무 짜게 먹고 제가 나물을 하고 찌개를 하면 늘 소금을 추가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1: 아 이거 차리시는 분은 더 스트레스죠.
0: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986님 음식기가 기본적으로는 다 슴슴하게 해놓고
1: 네.
0: 남편은 본인 먹을 거는 이제 간을 좀 더하는 것 같긴 한데
1: 기호에 따라서
0: 같은데. 근데 어디 가서 먹 같이 나가서 외식하기엔 좀
1: 힘들죠.
0: 힘들겠네요. 맞아요. 진짜.
1: 기호원님께서는 제 친구 남편 사촌형이랑 2대2로 미팅을 시켜줬는데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0: 와우.
1: 그런데 말이죠. 둘이 싸울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사촌형은 남편에게. 크크. 여러분 중매를 잘 써야 됩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봤었어요.
0: 지금까지도 연락 온다는 거예요. 와.
1: 마치 네가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
0: 와.
1: 근데 결정은 각자가 하는
0: 그럼.
1: 거지. 중매라는 역할은 둘이 한 자리에 올 때까지만 그럼. 하는 역할이지. 그 이후에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0: 본인들 알아서 해야죠.
1: 그럼요.
0: 다 큰 어른이니까.
1: 2486님 성격이 급한 편인지 화를 잘 내는 편인지 이런 거 물어봐야 하나요? 성격, 하셨어요.
0: 성격. 물어봐도
1: 뭐 답을 솔직하게 할 가능성은
0: 예.
1: 사실 없죠.
0: 저 다혈질에 성격 엄청 급하고 말끝마다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1: 제가 얼마나 화 잘 내는지 아세요? 그런 것보다는 이 성격이 왜 급한지 화를 왜 잘 내는지를 보면 약간 공통점은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
0: 아, 완벽주의.
1: 뭐든지 내가 세운 기준대로 완벽해야지만 만족하시는 분들은 화를 좀 잘 낼 수 있고 성격이 네. 급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완벽주의가 아닌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네, 네. 유카나 사사님께서 좋아하는 영화, 인생 영화가 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보는데 그런 거 좋아하면 같이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요. 뭐 꼭 영화는 호러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취향이 좀 비슷하면 좋죠.
1: 네. 근데 이런 작품을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인 관계라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상대방 생각을 막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나도 리액션하고 이런 게 가능한 커플들은 진짜 사이가 좋더라고요.
0: 3817님께서 저는 이렇게 딱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4817님은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죠?
0: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1: 집순이의 네. 느낌이 납니다.
0: 나가서 뭔가 여가 활동이라 표현하지 않죠?
1: 네.
0: 싸돌아다니는 걸 표현하고 있네요.
1: 저도
0: 네.
1: 개인적으로 전자 쪽이어가지고 전 집에 있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0: 좋죠.
1: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0: 네.
1: 7017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나는 땡땡이 싫은데 그걸 좋다고 하면 정 떨어질 듯 하셨어요.
0: 좀 비슷해야죠. 결이.
1: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땡땡이 네. 뭐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그쵸, 있는데. 그쵸.
0: 수용 가능한 범위도 있을 거고
1: 네.
0: 아닌 것도 있을 거고.
1: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생활도 너무 같이 하니까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0: 아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죠.
1: 예? 그래서 오히려 취향이 좀 달라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부부들과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2242님 8,90년대 미팅? 그때는 무조건 레스토랑에서 병맥주 네. 곁들여가지고 안주 겸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하며 미주알 고주알 떠들다가 극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어쨌든 결국 98년 1월 2일 중매로 2개월 만에 얼떨결에 결혼해서
0: 어이구.
1: 얼라 둘 놓고 29년째 그럭저럭 삽니다. 청주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0: 아이고.
1: 아 98년도에 결혼하셨군요.
0: 야. 다 자기 짝이 있어요.
1: 네. 진짜. 그때는 데이트 코스가 그랬죠.
0: 네.
1: 예. 이제 소개팅이니까 평소에는 안 가는 좀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
0: 그렇죠.
1: 그런데 가서
2: 병맥주

0: 사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콸콸 따라 먹지. 근데 거기서 괜히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다가 영화관으로 가는 그 코스.
1: 어머, 2775님, 2775님 것까지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여러분, 선보는 날요, 술 먹고 나온 남자에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남자가 바로 우리 집 영감입니다. 여자 앞에서는 말을 못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분인지 그새 50년이 됐습니다.
0: 이야.
1: 와.
0: 술이 이럴 때는 또 도움을 주기도 하네요.
1: 그죠, 그죠.
0: 술이 아니었으면 영감님께서 그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너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쵸.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다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0: 요즘에는 막 술 먹고 고백하는 거, 취중 고백.
1: 아유.
0: 요즘에는 정말 아유 뭐 하는 거야? 이런데 예전엔 그게 먹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아, 예전에요?
0: 그러니까 저 시절 말고 아주 아주 오래 전에.
1: 어, 그래요?
0: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잘 돼가지고 연결되는 경우들도.
1: 그래요?
0: 그럼요.
1: 어,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0: 그러니까 계속 아 뭔가 이제 지금처럼 얘기하면 썸이죠, 썸.
1: 아, 그러니까 썸이 있는데
0: 플러팅 관계에서 이제 썸까지는 갔는데 이 단계에서 누군가는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1: 아,
0: 예.
1: 아, 그렇지.
0: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1: 그러네, 그러네.
0: 근데 저 또 술이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헤어졌는데.
1: 아, 야, 내 웃어, 웃어, 웃어.
0: 이미 헤어졌고 이미 끝났는데 술만 먹었다면 수화기를 들고 너 뭐해 막 문자 썼다가.
1: 차라리 안 받아주면 좋지. 예. 전화를 안 받아주면
0: 다음 날 감사하죠.
1: 땡큐고.
0: 근데 그렇게 술 드시면
1: 그래 문자로
0: 잔이
1: 아,
0: 떠봤다가.
1: 안돼.
0: 아니 그거 같으면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1: 자, 277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공연 선물 있죠.
0: 네.
1: 7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열리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 컨트리 공방 소리꾼 정윤영의 노름 공연이 바투의 상사디아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0: 네.
1: 한 분당 두 장씩 모두 다섯 쌍을 드리고요. 이게 7월 18일이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0: 네, 정정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 네. 네. 자,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 아 정말 핫하고 힙한 밴드가 오늘 출연하십니다. 국악과 재즈, 전통 전자 음악을 결합한 밴드 시오트의 무대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진짜 음악도 멋있고 연주도 잘하시고 어쨌든 힙하신 분들이에요.
1: 네.
0: 최근에 정규 앨범과 싱글까지 발표한 신예 밴드인데요. 이 오늘 세 분의 출연자가 오십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한빈 씨, 그리고 프로듀서 겸 기타리스트 직후,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 이유림 씨까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퀸에서 총 출동해서 멋진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1: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5: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5: 이것저것
2: 이놈저놈
5: 묻지마
2: 따지지마
5: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하트의 상사디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리아 뉴스 봉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이 기자입니다.
0: 기후 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국 바닷가에 해파리떼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고 할 만큼 맹독성 대형 해파리가 출현해서 피해와 함께 해파리의 쏘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0: 예, 장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오늘 내일 전국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릴 텐데요. 이 해파리 대처법 알려주시겠습니까?
1: 전문가들은 일단 마주치면 무조건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온 뒤에 안전요원에게 알리고요. 해변에서는 맨발보다 신발을 신는 편이 안전하고 죽은 해파리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이 해파리에게

0: 쏘였을 때 수돗물이나 생수로 씻으면 안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급한 마음에 수돗물이나 가지고 있는 생수를 붓는 것은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민물이나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남아있던 독성 자포가 자극돼 오히려 독이 더 많은 독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0: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파리에게 쏘인 후에는 수돗물, 생수는 안 되고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 세척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1: 만약 해파리 촉수가 남아있다면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문지르거나 압박 붕대로 감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0: 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K 여름 해수욕장을 기원합니다.

0: 손정화의 김병오류 가야금 산주 휘몰이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장마가 소강 상태도 들어갔고 뭐 다음 주부터는 진짜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2: 네.
1: 자 해파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독성도 심한
1: 맞아요. 해파리가. 그래서 만약에 해파리에게 쏘였다면 수돗물이나 생수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시는 거 요거 정보 챙겨드렸습니다.
0: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호 그렇군요. 최근

0: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구매력평가 기준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이것이 OECD 회원국 중 스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스위스가 147%, 우리나라가 146%,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일본은 121, 미국은 107, 프랑스는 100, 독일은 95.2, 영국은 91.4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스위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유가, 2번 식료품값, 3번 교통비. 와, 우리나라 이렇게 높아요?
0: 스위스가 가장 높은데
1: OECD 회원국 중에 완전 최상위권이네요.
0: 우리나라가 아주 스위스와 근접한 2위네요.
1: 간발의 차로.
0: 네. 이게 높은 게 좋은 게 아닌데.
1: 100이 평균 값이면 와, 엄청나게 높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영국이랑 독일은 평균보다 이하네요.
0: 이게? 그러게요. 평균치니까 그 이하도 있겠죠.
1: 와, 프랑스가 딱 평균이고.
0: 네. 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이게 높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 아, 참.
0: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1: 아,
0: 어, 나온다.
1: 노래
0: 나온다.
1: 생각나지 않아요?
0: 뭐 어떤 게요?
1: 그 둘리에 그 마이콜인가?
0: 예, 예, 마이콜. 예. 예.
1: 흐르르 짭짭 이런.
0: 예.
1: 아, 요렇게. 흐르르.
0: 왜 가다 마세요?
1: 흐르르.
0: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서셨어요. 맞죠? 은 땡땡.
1: 그렇죠. 영어. 그렇죠.
0: 아, 그렇죠.
1: 흐르르. 흐르르.
0: 예. 예. 어, 좋다, 좋다.
1: 네, 네,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진짜.
0: 많이 올랐어요. 장 볼 때 많이 느끼죠.
1: 어? 장 볼 때요?
0: 네.
1: 장 유가를 장 볼까요? 교통비를 장 볼까요? 식료품들을 장 볼까요? 네.
0: 장 보면서 장 보러 가면서 이제 기름도 넣고
1: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0: 버스를 타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1: 지하철도 타고
0: 교통카드 충전도 하고 예, 그렇죠.
1: 다 연동돼 있어요.
0: 그 동선이에요.
1: 그러니까
0: 가는 동선.
1: 예. 아, 물론 걸어갈 수도 있는데.
0: 아, 그렇죠. 도보로도 어, 가능하고요.
1: 기름 좀 넣고 갈까?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아주 적절했습니다. 네. 아무튼 봉혁 씨는 넓은 의미의
0: 네.
1: 장 볼 때라고 했습니다.
0: 예전에는 장 이제 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 뭐 예전에는 진짜 한 5만 원 들고 가거나 그러면 뭐 얼추 뭐 사고 싶은 걸 샀다면
1: 기름도 살 수도 있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네네네. 기름을 사올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야, 등유를 살까 휘발유 살까 이럴 수 있는 거니까.
0: 근데 요즘에는 뭘 좀 이렇게 담기만 해도 네. 그냥 기본이 1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10만 원 넘어가죠. 네. 네, 맞습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우리 봉영 씨.
0: 장 볼 때 그래서 저는 떠리만 사는 신세.
1: 아,
0: 0632님.
1: 거의 마감.
0: 그렇죠.
1: 뭐 딱 요
0: 직전에 가서 맞아, 맞아. 자 마감합니다 할 때 이제 맞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산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 맞아, 맞아. 오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다들 느끼고 계신 거예요 지금.
1: 아유,
0: 물가가 올랐다 올랐다 하지만 진짜 뭐 유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 일상에서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1: 그렇죠.
0: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1: 정답 발표할게요.
0: 정답은
1: 식료품 값이었습니다.
0: 힌트 네. 주는 거 너무 웃기고 좋아요. 크크크크.
1: 아, 봉영 씨는 천재야 천재. 힌트 천재.
0: 요즘에 약간 습관이 생겼어요.
1: 뭐요?
0: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그냥 뱉고
1: 수습은 나중에.
0: 그다음에 수습하자.
1: 아,
0: 뭐 어떻게 되겠지 뭐.
1: 좋네요 진짜. 예,
0: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뭐 너무 완벽하게 막 네.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1: 자, 선물 떡 선물 드릴까요?
0: 에라이 오하나
1: 이거는 정성스럽게 해야죠.
0: 그렇죠.
1: 네, 다시 한 번요.
0: 5143님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마트 가서 뭐 사기 진짜 무서워요 하셨어요. 5143님
1: 진짜
0: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어제인가 우리 아들이 와 사과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
0: 사과 비싸요.
1: 비싸서 못 샀었어요.
0: 비싸요.
1: 근데
0: 과일 가격들도 엄청 비싸요.
1: 사과를 한번 샀더니 정말 엄청 먹더라고요.

0: 참 뭐 짠하기도 하고 네. 막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1: 우리의 현실입니다.
0: 네.
1: 그래도 3659님은 바투 들어서 행복 지수가 높아요 하셨어요. 아유 네. 감사한 마음 받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시면 유산균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0: 15분. 15분 추가하면은 독소가 빠지면서 수면의 질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1: 1번 사우나, 2번 독서, 3번 차 마시기.
0: 아, 이 세 가지 다 좋죠.
1: 좋은데.
0: 좋은데 이 전문의가 말한 2주 정도의 기존의 생활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것만 하루 15분만 추가하면 네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자, 하루 15분. 사실 이번 주 내내 방송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1: 독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차 마시는 걸 많이 했을까요?
0: 네.
1: 사우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0: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강서구의 한 곳을 또 추천하기도 했었고요.
1: 독서하는 강서구일까요? 예. 차 마시는 강서구일까요? 사우나 강서구일까요?
0: 이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셔야
1: 그럼요.
0: 돼요. 예, 예습하시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 복습하시고 네. 듣고 또 듣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영어 테이프 듣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0: 이거죠 뭐.
1: 아.
0: 자, 성사. 자.
1: 봉영 씨가 하는 이 소리는 독서를 할 때 하는 소리일까요? 차 마실 때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사우나 할 때 하는 소리일까요?
0: 그렇죠.
1: 맞춰
0: 좋다. 아, 시원하다.
1: 아, 자, 한 페이지 더 읽었네.
0: 아, 좋다.
1: 아니, 차 마실 때도 이러지 않아요? 봉영 씨 약간
0: 좋다.
1: 자, 저는 우리 그 꽁트 할 때 나온 캐릭터가 네.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1: 이몽룡과 월매가 생각이 났어요. 장모 이렇게 했을 때.
0: 예.
1: 월매가.
0: 네.
1: 아이고 우리 왔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0: 그런 쪽이면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하네요.
1: 아, 뭔가요?
0: 목소리 크신 분들 둘이서 막 대화할 때. 아니 난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아 그래 나는 그거
1: 뭔데?
0: 좋아
1: 아 뭐 막 그러면 뭔데
0: 옆에서 볼 때 둘이
1: 대화하냐라고 하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둘이
1: 이 와중에 오답이 들어오네요 책장을 넘기면 마음이 넓어져요
0: 여러분 이거라니까
1: 아유다 정설 자 정답은 1번 사우나였습니다
0: 사우나. 사우나가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개선을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진짜로 맞네요.
1: 확실히 저 피로해서 같은
0: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자, 유산균 선물.
1: 저는 1617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네. 1617님 유산균 맛있게 드시고요. 483 하나님께서는 사우나 외치시면서 아버지와 목욕탕 간 옛 추억이 생각나요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1: 네.
0: 목욕탕은 추억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1부 끝곡 그루브 앤드의 연주로 여기 행복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후리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후리만

0: 그래, 네 말씀이 맞네. 사찰 음식 명장으로 유명한 선지스님이 한식을 세계에 알리려면 단순히 음식이나 레시피만 알릴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까지 함께 전해야 한다고 하셨대.
1: 그렇지, 그게 바로 정답이지. 선제스님 하면 선제 사찰 음식 문화 연구원을 이끄는 사찰 음식 명장이신데 요리 경쟁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셨지 않아?
0: 맞아. 그 요리 경쟁 프로그램도 주변에서 스님이 그런 걸 왜 하시냐고 말렸지만 한국 음식과 사찰 음식의 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출연하신 거라네.
1: 그러니까 우리 음식 속에 담긴 주상의 지혜와 문화를 알리고 싶으셨다는데, 생일에 먹는 수수팥떡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동짓날 먹는 팥죽은 몸에 냉기를 몰아낸다, 이런 식인 거지.
0: 그렇지.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요리가 없고 그 이유가 다 우리 문화고 지혜라는 거지.
1: 불고기부터 비빔밥, 간장게장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 K푸드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통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도 이제 슬슬 챙겨봐야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0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중앙컬처 밴드 원의 너영나영 듣고 왔어요.
1: 네. 그 소위 K푸드라는 카테고리로 정말 많은 우리 음식들이 해외에 소개

0: 되고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네, 김치, 불고기 이런 건 이제 고전이고요.
0: 네.
1: 요즘은 길거리 간식에 또비 오는 날 먹는 부침개까지 우리의 정서가 담긴 그런 K푸드들도 지금 해외에 알려지고 있고
0: 맞습니다.
1: 점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홍어 가야죠, 홍어.
1: 아, 홍어는 저도 힘들어서.
2: 애탕. 요거
1: 아,
2: 가야죠.
1: 예, 알겠습니다.
0: 아무튼 예, 그런 만큼 더더욱 음식을 알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문화와 또 조상들의 지혜까지 함께 알려지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의견인데 정말 옳으신
1: 그렇죠.
0: 말씀입니다. 네.
1: 우리는 결과물만 사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0: 네.
1: 결과물은 그야말로 결과물이고
0: 네.
1: 그 거기까지 오는 여정에서 쌓였던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스토리까지, 그런 보이지 않은 이면까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지금도 달고나 드시나 외국에서? 한때
1: 모르겠네요.
0: 또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거.
1: 요즘에는 그 떡볶이 같은 걸 외국인들이 드라마에서 보고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과 고추장만 설명해도 우리 전통 식문화를 또 굉장히 알리는 거고요. 그야말로 5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우리의 식문화, 한식, 외국에 알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중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아, 정말 훌륭한 연주팀이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1: 네.
0: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2부가.
1: 네.
0: 자, 지금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불금의 국악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
3: 자,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탑재 음악을 제작하고 악뮤, 원더걸스 등 아이돌 음악 세션이기도 한 대중 음악 프로듀서가 가야금 연주자와 팀을 만들었습니다.
4: 역시 아이들과 함께 해외 공연을 하고 다수의 광고 음악을 작곡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국악기인 가야금을 만나서 시오트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대중음악 프로듀서와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가 그야말로 장르를 넘나들며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밴드 시오트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0: 지금 서울의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시오트의 음악을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자,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응원의 추임새까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밴드 시오트는 See Your Own Tradition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진 당신이 가진 전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밴드 시오트입니다. 어서오세요.
0: 인사해 주십시오.
5: 하나 둘 셋.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시오트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가부씨 본인 소개 네. 인사 좀 해주세요.
6: 네. 네, 반갑습니다. 시오트에서 기타 치고 있는 프로듀서 지코입니다.
1: 지코 네.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한빈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한빈님 어서 오시고. 네,
7: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이유림입니다.
1: 네. 아, 유림 씨까지 네.
0: 반갑습니다.
1: 지금 스튜디오가 진짜 꽉 찼거든요.
0: 네.
1: 네, 오늘 진짜 그야말로 총출동을 해주셨는데
0: 네.
1: 어떻습니까? 국악방송 이렇게 나오시니까 나들이 좀 하셨는데 유림 씨. 친정 온 것 같고 좀 좋죠?
7: 네, 그렇기도
1: 어때요?
7: 하고 이 바투의 상사디아 워낙 네. 또 유명한데 이렇게 첫 라디오 출연을 이렇게 바투의 상사디아로 할 수 있어서 네. 영광입니다.
1: 아유, 아,
0: 저희가
1: 영광이고
0: 영광이고 앞으로 더 유명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시어트 팀이
7: 감사합니다. 네.
1: 아,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우리 지쿤님
6: 네네.
1: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멋진 밴드를 또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0: 일단 지쿠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은 거예요?
6: 네, 제가 모았는데요.
1: 네.
6: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접어들 때쯤에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1: 네.
6: 다른 국악 프로젝트로 이렇게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1: 아. 네.
6: 그때 이제 또 K-팝이나

0: 한류 열풍이 또 다시 엄청나게 올라올 때고 국악이 너무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하니까 너무 즐겁구나. 사실 저는 예전부터 국악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때 같이 했던 우리 한빈이와 좀 팀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또 경쟁률을 뚫고
1: 유림 씨가 네. 그냥 섭외한 게 아니라 오디션을 봤어요.
0: 네, 저희가 또 오디션을 봐서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1: 어허. 그러면 시어트가 탄생한 건 한 3년? 2년?
0: 이제 1년 반 전에 만났고요, 저희가.
2: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데뷔한지는.
2: 예. 사실 저희가 드린 질문들은 이제 오늘 이끌어 주실 때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0: 네네네.
2: 자, 오늘 준비된 대로 그러면 시어트의 버스킹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예. 가볼까요?
3: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금을 노래하는 밴드 시옷입니다. 시옷트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아, 저희가 한글 시옷에서 따온 이름이어가지고 아하. 저도 모르게 가끔씩 한번 시옷이라 그러면은 아, 시옷트인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1: 저희는
3: 세 점이 한 점에서 모인 시옷 글자처럼 다른 음악을 하는 세 명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고자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 예.
3: 대중음악 프로듀서 직후 재즈 피아니스트 박한빈, 가야금 연주자 이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입니다.
2: 네.
3: 네,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첫 싱글을 시작으로 매달 두 곡씩 발표하다가
2: 오호.
3: 올해 3월 20트랙이 담긴 정규 1집을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7월인 지금까지도 매달 신곡을 발표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 와.
3: 오늘은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 중에 저희가 정말 아끼는 곡들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2: 예.
3: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하슬라라는 곡인데요. 혹시 하슬라라는 뜻 아시나요?
1: 강릉의 옛날 지명이죠.
3: 아, 걸렸다.
4: 역시.
2: 저희 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3: 아, 아쉽습니다.
4: 커닝페이퍼가.
2: 다 대본에 있어요,
3: 네,
2: 저희도.
3: 아, 아쉽습니다. 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기도 한데요.
2: 네.
3: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2: 맞아요.
3: 네, 하슬라라는 말은 여러 어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큰 바다 혹은 해와 밝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2: 와.
3: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곡으로 하슬라 들려드리겠습니다.
2: 기대됩니다, 진짜.

0: 너무 멋있어 진짜.
1: 네 감사합니다. 저 하슬라라는 곡이었습니다.
0: 와, 와 진짜 멋있다. 오 완전 힙한데요.
2: 감사합니다.
1: 네, 저의 그래서 정말 네. 이 하슬라라는 곡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의 진짜 역동적인 아름다움, 네. 막 드론 위에서 이렇게 한국을 쫙 비추면은 산이 예.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그 장면 있잖아요. 예. 그 장면 상상해서 만들었는데요. 와.
3: 네. 아니 이게 계속 상상 그 이상이네요.
1: 감사합니다.
0: 추임새를 부르는 음악이에요. 와~ 사실 중간중간 막 어이씨면 좋다 막 하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3: 타악이 없는 장구가 타악이 없는데 타악이 들려요.
0: 맞아요.
1: 아,
3: 정정정정정정정정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와.
0: 자, 그리고 왜 시옷이 모였는지 이것도 완전 이해됐어요. 이 곡 하나로. 예. 지금 문자 보이시죠?
2: 네.
0: 지금 반응이
3: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0: 뜨겁습니다. 직접 네. 소통해 주세요.
3: 여기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 클럽에 와서 얘기한다 생각하시죠. 아,
0: 그렇죠.
3: 저희는 개입을 좋아요. 최소화하겠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2: 와우 남성분 목소리가 너무 멋진데요. 누구시라고요?
1: 네 프로듀서 주쿠입니다. 6174님 또 네. 말씀해 주셨네요.
0: 네 작양님.
2: 네 작양님 스튜디오가 화사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트 너무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단호박님
2: 멋있어요. 보컬이 왜 없나 생각했는데 보컬이 생각 안 날 만큼 멋있네요. 강릉 바다에서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0: 진짜 극찬이죠.
2: 네 너무 최고의 극찬입니다.
0: 또 볼게요. 너무 네. 많아요. 빨리빨리 갈게요.
2: 8107님 네. 클럽에서 와인바에서 이런 음악 나오면 좋겠네요. 아니다 그냥 막걸리 파는 포장마차에서 들어도 멋질 것 같아요.
0: 예.
2: 너무 좋습니다. 네. 야금야금
0: 잠깐만 선물 하나 안 드려요?
2: 어, 하나 떡 선물.
3: 예, 떡 선물. 예,
0: 드리겠습니다.
2: 아, 선물 나갑니다.
3: 박한빈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께 드리는 거고요. 네,
1: 8107님께 네, 네. 떡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3: 네, 네, 네.
2: 또 야금야금. 축하드립니다.
4: 야금야금. 야금야금은 제가 또 가야금 연주하는 만큼 제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4: 오,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와우. 궁금해서.
0: 요걸 살리네.
4: 궁금해서. 보라로
0: 보이는 라디오.
4: 아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힙하고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야금야금님. 네. 그리고 6149님. 네, 오 네. 너무 세련됐어요. 가야금도 존재감 뿜뿜이라 그냥 국악기를 끼워준 느낌이 아니라서 그쵸. 더 좋습니다. 다른 두 분은 국악 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3: 아, 질문이 거예요.
1: 어떤 부분에?
0: 질문이에요. 직구님 먼저.
1: 네 일단 제가 어릴 때 저 이제 기타를 치기도 했지만 네. 사물놀이를 되게 이제 빠져가지고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요.
3: 실제요?
1: 네 장구도 쳤었고.
3: 그래서 이렇게 장단을 그러니까. 잘하시구나.
1: 네 아~ 국악이 아름. 그때 당시엔 또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회가 예. 굉장히 이제 유행할 때인데.
0: 아, 그렇죠. 예, 예.
1: 그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사물놀이 배우러 다니고요. 제가 향피도 조금 한 1년 정도
3: 아,
1: 배웠어요.
3: 와, 그래서 다 아시는구나.
1: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국악이 정말 좋구나. 근데 저는 다 한동안 대중음악 쪽에 몸담아 예. 있다가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 오, 네. 다시 고향을 찾아온 느낌이겠네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A급 세션이지만 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또 이렇게 왔었고
1: 네, 네.
3: 또 갔다 왔다
1: 네.
3: 하면 되니까.
1: 네.
0: 한빈님은 어때요?
2: 저는

0: 사실 제가 국악이라는 거를 같이 해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 당연히 그렇죠.
0: 네, 네. 어릴 때 클래식 피아노를 하다가 예. 이제 재즈로 넘어와서 재즈만 계속 공부하다가 네. 진짜 몰랐어요. 옛날에 9번 이제 KBS 틀면 나오잖아요. 예, 예. 한 번씩 공개 다인데
2: 국악 한마당.
0: 네 그런 것만 이제 잠깐 보고 근데 이렇게 가야금을 실제로 접하니까 네.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실제로 막 유튜브에 가야금 주법 막 교수님이 나와서 막 설명해 주시거든요. 예, 예. 그런 거 찾아서 보고 했습니다. 네.
2: 아무래도 첫 번째 곡이 약간 한원 같았어요.
0: 아, 맞다. 그런 느낌이죠.
2: 네, 약간 그런 게.
0: 손가락.
2: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문자가 많은데 자, 두 번 우리가 또 해야 될 곡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지쿠 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3: 네, 네, 좀 이제 두 번째 곡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데뷔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비 다운이라는 두 곡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데뷔곡이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1: 그렇죠.
3: 국악의 어떤 매력을 좀 살려서 하면 좋을까? 특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악기가 가야금도 있지만 어쿠스틱 기타나 피아노 이런 악기들이 있다 보니까 국악의 장단을 좀 살려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엄모리 장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엄모리 장단의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저희는 그거를 8분의 10박자로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엄모리 장단의 아름다움을 한번 어떻게 담아볼까 해서 만든 곡이 다음에 들려드릴 두 곡 이사비 다운이라는 곡입니다.
1: 실제로 재즈에도 10박 곡들이 꽤 있죠.
0: 10박곡들이 있기는 하죠. 뭐 7박곡도 있고
3: 네, 그렇죠. 5박곡도 있고,
1: 네. 5박곡도 네. 있고.
0: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곡을 접했을 때 예. 장단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잖아요. 국악이 네.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3: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네.
1: 액센트가 다르니까
0: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정말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네, 유림 씨가. 그래서 그 덕분에 겨우 장단을 익히고 이제는 저도 모르게 한 호흡으로 박자를 같이 탈 수 있게
3: 호흡이 나왔다 이제 호흡.
1: 그러니까 호흡 나왔네요. 네.
2: 메트로놈은 치워야 되죠.
0: 메트로놈은 필요 없죠.
3: 호흡으로 가야죠.
2: 그렇죠. 네. 네, 아유 지도해 주시느라고 네, 너무 고생하신 일이니
3: 네, 바쁘세요.
4: 사사 이유림.
2: 네, 좋습니다.
1: 좋다.
2: 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비 다운. 네, 네 시어트의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1: 아우, 기대된다.

0: 아, 너무 행복하다.
1: 야. 네, 감사합니다.
2: 어마어마하네. 엄머리가 느껴지시나요?
3: 완전히 완전히.
0: 아, 근데 엄머리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음악 자체로 느껴지는 그 정서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와, 엄청... 문자 또 소통 네. 해주세요. 네.
3: 저희의 네. 개입은 최소화하겠습니다.
1: 네. 9561님 이 곡도 좋당. 어스름한 것이 오늘 날씨하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꽈배기님 그냥 CD 튼 거 아닌가요? 실수도 한 번 안 하시네요. 날씨하고 찰떡입니다.
0: 그러게요.
2: 또 네, 소리님은 네. 이름 듣고 제가 아는 가야금 연주자 유림 씨가 만나 한참 봤어요. 염색한 머리도 컨셉인가요? 예쁩니다. 유림 연주자는 가야금 전통도 정말 잘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디션 보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0: 이유림 씨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네네네. 소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 이 탈색한 머리는 컨셉 일종의 컨셉이고 여러분들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0: 얼마나 이게 관리하기 힘든데 네. 네.
4: 지금 노력 많이 하시고 6시간 반 걸렸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 시간도 오래 걸려요. 네. 색깔 내려면 네. 자 귀여운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오디션을 보게 됐는지
4: 정말 어쨌든 저는 창작하는 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본인의 음악을 창작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한 다리 건너 우연히 가야금 연주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한번 가보자 해서 네, 막상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얘기도 너무 잘 통하고 같이 음악적인 방향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2: 네. 정말 유림이가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을 때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디션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유림이가 한오백년을 연주했거든요.
0: 아 그래요.
2: 이제 한오백년을 창작 국악 스타일로 이제 편곡한 곡을 했는데 그 손에 반해서 예.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손이구나. 네 연주를 너무 잘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예. 또 유림이가 좋아하는 장르가 유럽 음악이나 여러 예. 전자 음악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바로 이 친구다.
0: 찾았다.
2: 함께하게 됐습니다.
0: 그때 25년으로 한오백년 연주하셨겠네요.
4: 네, 그 네. 이건용 작곡가님의 한오백년을 예. 그때 한창 또 열심히 연습할 때라 자신 있는 곡 하나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한오백년으로 딱 바리에이션 13을 쫙 보여드리게 하겠다해서.
0: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 꺼냈더니 문자창에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기억 나세요 혹시?
4: 근데 악기가 달라가지고
0: 악기가 달라. 네. 그러면 이건 안 돼.
3: 선수들이
0: 이건 안 돼.
3: 이건 안 하는데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줄 끊어줘도 그걸로 이렇게 해내는데.
4: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3: 또 영어를 잘하시네.
0: 또 다음도 네, 가볼까요?
4: 네. 기여원님이 흐린 날 듣기에 너무 좋네요. 바다에서 멍 때리며 듣고 싶은 음악입니다.
0: 진짜요. 멍 때리기에도 정말 좋은 음악. 어딘가로 나를 막 데려가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볼게요.
2: 네, 6174님 어떻게 이렇게 음악에 쫄깃쫄깃할 수가 있죠? 네, 6174님께 떡 선물.
0: 네,
1: 축하드립니다.
4: 쫄깃쫄깃한 떡 선물.
2: 쫄깃쫄깃.
0: 8616님
1: 세 분은 어떻게 음악을 만드시는지 작업 과정도 궁금합니다. 모두 작곡, 편곡, 연주 다 되시는 슈퍼 밴드인가요? 너무 멋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2: 네, 작업은 네. 아무래도 제가 위주로 이제 곡을 쓰고 처음에 네. 스케치를 만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은 특별히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K-일렉트로닉 팝밴드로 또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자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가야금 라인을 또 제가 만들어서 네.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만들어서 넣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재즈 연주자니까 솔로 즉흥 연주로 굉장히 이제 음악 만들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한빈이나 유림이가 직접 곡을 써서 네, 그런 곡들 저희가 앨범에 같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리드 하시나요?
0: 유림 씨.
3: 유림 씨가
4: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파도라는 곡인데요. 파도. 지난달에 발매된 파도라는 동명의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이 파도라는 곡은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지쿠 PD님께서 이제 예. 앞으로 창작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한테 매주 레슨을 해주세요. 서양 음악의 역사부터
2: 재즈와 성악 뭐 이런 거.
4: 재즈와 성악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픈데 너무 재밌어요.
0: 화성악 너무 국악인들한테 힘들. 네.
3: 지금 막 대위법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4: 네, 뭐 세컨드 미는
3: 역사. 예, 아무튼
4: 여기까지. 네. 그래서 매주 숙제처럼 만들기 시작하면서 완성된 곡이 다음 들려드릴 파도라는 곡인데요.
2: 네, 유리미가 정말 이렇게 매주 8마디씩 만들어 왔어요, 숙제로. 그래서 이게 16마디가 되고 32마디가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숙제로 만든 멜로디는 정말 많아요. 한 100마디 넘을 정도로 많은데 그중에 저희가 정말 이 파도라는 곡이 사실 또 처음에 파도 실제로 파와 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제목으로 파도 해야겠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철석철석 치면서 이 느낌을 좀 표현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만들어봤습니다.
3: 알겠습니다. 파도
0: 좋네요.
3: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음식으로 따지면은 그 선지스님 하시는 사찰 음식 같아. 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아.
1: 곡들이 다 좋네요. 유림 씨가 또 주도적으로 쓰다 보니 전통의 색이 좀 더
2: 훨씬 진하게
1: 묻어나고. 예, 진하게 묻어나고. 네. 오히려 직후 PD님의 연주도 약간 국악기처럼 연주하신 느낌이 났어요.
2: 검은 고의 빙이 되어.
1: 그런 느낌.
2: 실대로 뜯는 것처럼.
1: 그렇더라고요. 거죠. 네. 아, 아주 또 좋았습니다. 아,
0: 좋습니다.
1: 자, 9864님.
2: 크크, 곡 설명을 파도 파도 듣고 파도 파도 듣고 나서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파도 파도 하는 것 같아요. 오, 예. 잔잔한 음악인데도 파도의 일렁임이 느껴집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네. 유산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사모님. 네.
3: 네. 이 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4: 아우, 질문을 잘 찾으셨네요.
3: 그니까요. 어, 누굴까요?
1: 한빈 씨.
2: 한빈이가 정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1: 정말 한빈 씨. 정말 모르겠다. 정말 어렵다.
2: 아, 정말 어렵다.
3: 네, 네. 이 팀에서 제가 빠지면 조금 곤란합니다.
1: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메이커를 좀 하십니까?
3: 아, 일단 저는 혼자 춤춰요. 일단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1: 춤을 춰요?
3: 네, 신나면 일단 춤을 춰야 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예. 네, 그러다가 곡 자복 들어가면 살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곡 잘 나오면 또 막 뛰어요.
1: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좋아하지.
2: 그 MBTI에서 E와 I로 나눈다고 네. 하면 정말 대문자 E
4: 다 네.
2: 아, 억텐도 아니고요.
3: 아니고
2: 네, E.
0: 근데 계셔야 돼. 그런 분이 계셔야 네, 또 이렇게 활력이 돕니다. 5914 네.
4: 네. 네. 어, 직후님을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하쿠님으로 들었네요. 영화 음악 같은 것도 하면 멋진 것 같아요. 해보세요.
0: 이미
4: 어,
0: 하고 계시죠?
2: 네, 영화 음악도 이제 간간히 네,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악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대중 쪽에서 또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거랑 네네네. 영화 음악 하실 때랑 지금 시오트 할 때랑 또 네, 약간 차이가 좀 있죠.
2: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K-팝이라고 말하는 대중음악들 할 때는 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좀 한 번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1: 직관적으로
2: 기억날 수 있는 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음악을 많이 연주하는데 네, 사실 영화 음악도 그렇고요. 저희가 네, 시오트 음악을 만들 때도 거의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0: 그러면은 바로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음악도 영화에 많이 써주시면.
1: 아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일단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단독 공연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어떤 공연 잡힌 거 계획들이랄지 해외에서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네네.
2: 해외 공연은 어떻게 또 계획하신다든지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쭙고 싶고요. 아마 그쪽 루트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 준비가 됐을까요?
1: 가야금 네. 지금 이제 바꿔주셨어요. 12연입니다.
3: 네.
1: 근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나? 잘 고정이 됐나? 괜찮아요? 연주하시게?
2: 아, 네네네네. 자, 마지막 곡이죠.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네. 몽화라는 굉장히 신나고 다이나믹한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드럼 앤 베이스라는 전자음악 장르에서 산조 가야금이 얼마나 관능적으로 섹시하게 나올 수 있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특히 한빈이가 피아노로 정말 불을 태우거든요.
1: 우와!
0: 사실 이제 몽화를 처음 지을 때는 꽃 속에서 꽃이 가득 피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했어요. 근데 저희가 막상 만들고 연주하러 이제 다니다 보니까 불화자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정말 불을 확 지르는 그런 걸 정말 느껴보실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곡으로 저희가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1: 네?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빈 씨가 빨간색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3: 맞습니다.
2: 열정.
1: 네. 네. 몽화를 위한
3: 네. 네. 마지막 곡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요. 건반과 함께 빨간 네. 색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2: 네.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몽화 듣겠습니다.

0: GOT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너무 멋지시다 세 분. 와.
0: 이제 오늘 라이브 준비하신 거는 다 들려주신 거죠?
1: 네.
2: 아쉽다.
0: 고생하셨습니다. 아.

0: 일단은
1: 알아보세요.
0: 아쉬움을 앨범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뭐 채널도 있나요? 뭐 소통할
2: 네.
0: 수 있는
2: 땡큐브
0: 네
2: 채널이나 SNS.
0: 홍보를
1: 네,
0: 네 홍보를
1: 맞습니다.
0: 해주실까요?
1: 저희 별 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너튜브도 네,
2: 있고.
1: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할 기회가 생기니까요.
2: 그냥 시오트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1: 네, 영어로 치시면 SYOT라고 치시면 되고 한국말로 시오트 치시면 됩니다.
0: 이산화탄소 치면 안 되죠?
1: 아,
3: 네, 시오트
1: 나죠.
3: 아니고요.
1: 네,
3: 네 시오트.
0: 문자 소개를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0: 네. 4198님부터.
1: 네, 4198님. 가야금과 기타의 합이 비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처럼 잘 어울리십니다. 공연하시면 정말 내돈 내산 가고 싶네요. 21세기 국악은 마 이런 것이다 느낌입니다.
0: 잘 살린다.
1: 네, 4198님 김치 선물 드립니다.
0: 잘한다.
4: 꽈배기님 빨간색 옷 입은 한비님 목소리 말투 너무 귀여우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7421
2: 매력 발산 네. 많이 하셨어. 네. 너무 좋아.
3: 네.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곡이네요. 하트 하트 하트.
2: 아, 진짜요.
1: 8401님 왜 신나는 걸까요? 빠르지도 않은데 이 장단감 무엇?
2: 이게 마법 같아요.
1: 아,
2: 뭔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정란님
0: 마지막으로
1: 네. 네. 멋진 연주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2: 너무너무 영광이었어요. 세 분의 연주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 건반 위에서 막, 아, 막 춤추시는 느낌이 드는데.
3: 너무 좋아요.
2: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1: 아~
2: 근데 그리고 12연의 네. 가야금의 매력이 확실히, 그러니까 유림 씨가 전통을 잘 하신다는 게 연주에서 이미 다 드러나요.
0: 진짜.
1: 네, 진짜. 네. 아이고야.
2: 아이고야.
4: 좀 부끄럽습니다.
0: 앞으로의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이만저만한 공연이 있다.
3: 네, 일단 저희가 8월 22일에
2: 네.
3: 다음 달에 저희 또 단독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단독 공연을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정말 매달 그러니까 두 번 격달로
2: 예.
3: 정말 또 새로운 컨셉으로. 그래서 8월에 하는 공연은 저희가 정말 스탠딩, 올 스탠딩이고요.
2: 네.
3: 이렇게 신나는 곡을
2: 네.
3: 또 전자음악 비트에 맞춰서 정말 마음껏 춤추실 수 있는 곳으로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또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장소랑 기억 안 나세요 혹시?
3: 아, 장소는
2: 네. 네,
3: 생기 스튜디오라는 공연장에서
2: 생기 스튜디오.
3: 네, 합니다.
2: 8월
4: 22일 토요일 저녁 네. 아마 한 8시쯤.
3: 네, 아직 안 정했는데.
4: 아,
3: 8시 하지 않을까요?
4: 죄송합니다.
2: 네. 아침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3: 네, 그렇죠. 저녁 어딘가에.
2: 네.
0: 네. 아, 지금 해외 매체에서도 이 시오트의 음악과 연주를 굉장히 호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3: 네. 특히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국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실 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까지
2: 네.
3: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랑 좀 공감을 할까 사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또 많이 공유하고 있는 재즈나 전자음악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매체에서 좀 저희를 언급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조만간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 곧 가실 것 같은데 그냥 네.
0: 캐나다도 가실 것
2: 예.
0: 같고
2: 예. 왜냐면 많은 또 관계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세요.
3: 네.
2: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많이 매칭되기도 하고
1: 우와.
2: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세 분의 연주만 가지고도 사실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근데 또 이제 전자 사운드까지도 결합을 하신다고 하니 또 그 음악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어쿠스틱이라서 저는 좋았어요.
2: 맞아요.
0: 취향이 그렇습니다.
2: 네. 근데 왠지 전자 사운드도 엄청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3: 아니, 저희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 바투의 상사들을 위해서 어쿠스틱으로 준비를 처음 했거든요. 네.
2: 상호 씨를 위해서 네. 그렇게 했대요.
3: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틀고
2: 됐어요? 네, 됐어?
0: 아니,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자 네. 사운드는 별로
3: 네.
0: 저는 어쿠스틱이 전 좋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랬었었는데
2: 전자 그렇고. 사운드도 전자 사운드도 어떻게 손대느냐에 대한 완전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직 네. 잘 몰라가지고
2: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0: 자, 아쉽지만 한 분씩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0: 어떤
2: 예,
0: 유림 씨부터.
4: 아, 네, 이렇게 고향 같은 국악 방송, 네. 국악 방송에 나와서 저희 시오트의 음악 연주하고 또 바투 진행자님
0: 두 명 예. 예.
2: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4: 예,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네. 반가웠고 또 새로운 청취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연주 너무 기가 막히십니다.
2: 가야금 연주 너무 좋아요.
0: 네.
2: 자, 한비 씨.
1: 네, 저희

0: 오늘 이거 공연 연주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요.
1: 네.
0: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1: 네.
0: 재밌게 연주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 2의 고향으로서, 네, 국악방송 다음에도 또
1: 네.
0: 올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0: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직후 PD님이 지치시면 안 돼요.
0: 네, 네, 그렇죠.
1: 지금 사실 그렇죠.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업무량 굉장히 많아 보이세요.
0: 아, 네. 잘하시네요.
2: 그래서 저랑 옆에 유림 씨랑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안나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면 안 돼서.
3: 네, 맞습니다. 그 기획이 있나요, 팀에?
0: 네, 저희가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곡도 쓰고 기획도 그러니까. 하고,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네. 또 노트북 가셔서 저희 거 많이 봐주시면.
3: 그러니까 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기획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0: 네, 생각. 많이 와주시면 네. 저희가 항상 환영하고 있으니까.
2: 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별 씨 혹시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세요?
2: 아, 못다 하긴 너무 많은데 끝나고 한번 저희끼리 뒷풀이 한번 할까 봐요.
1: 한 1분 드릴게요. 좀 풀어봐요. 뭐뭐
2: 아, 네, 오늘
1: 뭐 시워트 잘한 거 좋고.
2: 시키면 어떡해요?
3: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안 해도 괜찮아요.
3: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2: 네, 아 그래도 또 하나니까 또 해야죠. 1분밖에 없으니까. 네, 저희가 정말 많은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예. 아, 저희가 이제 머지않아 해외를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직접 소통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막 얘기하고 마지막은 엥 이렇게 끝나네요. 오, 너무 좋았어요.
3: 아, 멋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오트 팀과 함께했고요. 6704님의 문자로 시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사디아에 놀러왔는데 시오트 세 분의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오트
2: 감사합니다.
3: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리고요. 문자 소개 다 못했어요. 오늘부터 1일이라고 보내신 분도 계셨고 네. 팬 됐다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 앞으로의 꽃길도 저희가 응원하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시오트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진짜 잘하시네요.
1: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왜 그 국악하는 1인을 네. 오디션 뽑아서 뽑은지 알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연주도 되지만 즉흥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성 네. 있는 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네. 공연 선물 티켓 드리고 있죠. 그쵸, 그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영 컨트리 공방 공연의 초대자분들이십니다. 네. 0289님,
3: 7426님,
1: 4922님,
3: 6401님,
1: 1631님 총 다섯 분께 티켓 선물 두 장씩 드리니까요. 친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고 오세요.
3: 네, 축하드리고요. 자, 장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주말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3: 혹시라도 해수욕장에 놀러 가실 분들 해파리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3: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수목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목한계선은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바람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선 주변에는 나무가 조금씩 자란다고 하죠. 혹독한 환경을 버텨내느라 매우 느리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 대신 이 나무들은 나이테가 치밀하고 조직이 단단해서 명품 현악기를 만드는 최고의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수목 한계선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는 못 가겠다 싶은 한계의 순간, 그 숨가쁜 경계선에서 조금만 버티면 우리 삶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초목이 놀량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소리 초목이 놀량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수목 한계선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기후가 너무 춥거나 건조하거나 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경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관심이 가시는 것은 그 주변에서 자란 나무들이 명품 현악기를 만드는 최고의 목재가 된다. 나무하러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그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에서, 크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보다는 뭔가 좀 더 혹독하고 뭔가 극복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이 훨씬 더 조밀하고 치밀하고 단단하고 또 오래가죠. 우리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오동나무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오동나무의 경우도 자갈밭 같은 곳에서 자란 것을 가장 좋은 재료로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혹은 내 환경이 너무 사막 같고 혹은 너무 북극 같고 혹은 너무 자갈밭 같다고 낙담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병훈의 소리로 방아타령 보내드립니다.

했습니다. 우리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많은 이 농악들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농악들이 우리가 이제 농악이라고 하니까 농사 지을 때 연주하던 어떤 형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전문 예인들의 전문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작품의 형태를 띤 농악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지금 들으실 이 두레풍장처럼 마을구세 형태를 띤 이런 형태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래서 더욱 귀중한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준 외 여러분의 연주로 논산 두레풍장 들어볼 텐데요. 굿거리, 잦은 마치, 딱따구리, 잦은 마치, 그리고 걸궁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시준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논산 두레풍장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서, 예, 송자는 읽는다,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서는 책이라는 뜻이니까 송서하면 옛 문장이나 소설 같은 산문을 높고 낮은 가락에 얹어 구성지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책 읽는 소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글 읽는 소리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서는 다른 말로 독서성, 성독 혹은 글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소리를 하듯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하늘 천 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독서성이 되겠죠. 그리고

글을 듣기 좋게 잘 읽는 사람의 송서를 감상하는 문화도 있었다는데요. 지역마다 그 지역 특유의 음악 어법으로 송서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서울과 서도 지역의 전문 음악인들이 송서를 즐겨 부르면서 하나의 독립된 음악 갈래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은 서울식과 서도식 송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서가 최초로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것은 김죽사의 추풍간별곡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6년 2월 6일자 매일신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1930년대에는 송서가 유성기 음반으로 발표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소개가 됩니다. 등왕각서, 출사표, 전후 적벽부, 중루기 등이 방송에서 주로 소개되었고요. 이문원, 신국균, 조낭자, 김용운, 백모란, 조모란 등 여러 명창들의 소리가 선곡되곤 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고문, 그러니까 옛 글을 이해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서 송서가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당시 송서로 유명했던 명창으로 이문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문원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가객으로 그의 짝타령과 삼설기는 무개월 명창에게 전승되었고요. 무개월 명창에 의하면 이문원의 삼설기가 서울 지역의 사랑에서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문원의 서울식 송서는 담백하면서도 낭낭하게 소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문원의 소리로 경기 송서 삼설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이문원의 소리로 경기 송서 삼설기 들었습니다. 있는 글을 이렇게 운율에 맞게 참 낭낭한 목소리로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참 듣기 좋다라는 이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그 극적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더욱더 박진감이 넘치게 되죠. 바로 판소리가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청가 중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부터 맹인들의 송축 대목까지 오종숙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산 눈뜨는 바람에 천하에 있는 맹인과 각처 맹인들이 모두 눈을 뜨는디. 신봉사는 약이나 뿌려 눈을 떴지만은 다른 봉사는 어떻게 눈을 떴는고 하니, 이 약은 용궁 조화가 붙은 약이라 약 기운이 별전에서 쫙 퍼지더니 방방곡곡으로 꼭 맹인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보다 눈을 띄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떨째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쫙쫙거든지만은 일시에 보다 눈을 뜨는 그릇이, 석 달 열흘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벽들어 사경들이야 포도기 모두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들 도중에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

따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일어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알 끔적거려 보다가도 뜨고 눈알 푸벼 보다가도 뜨고 지연 개개 음주수라도 눈먼 짐승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

심청가 이 대문 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집에게 백대길과 우타리 기석 썼는데 빗대 쓰고 눈꽃긴데 원시 근시 구진 눈도 못 오다.

이생원도 그제야 정신 차려 좌우를 살펴보니 칠모금관 황후라신 어떠한 부인 한 분이 옆에와 앉았거늘 썩 돌아앉아 내외한다고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암만 해도 이거 꿈을 꾸는 것 아닌가요? 황후 부친을 붙들고 아버님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살아서 황송하옵게도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심상원 깜짝 놀래 에이 아이고 황후마마 군신 지으가 치중하운데 황송무지하옵니다. 어서 저 전상으로 납시옵소서. 심생원이 황후 전후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더니만은 옳지 인제 알겄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때따를 보던 못했으나 이제 보니 알겄구나. 갑자 4월 초파일 밤 꿈속에 보던 얼굴을 분명한 내 딸이네.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 생을 내가 그 죽은 수궁을 들어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가 꿈가 생신분들을 못 두었네. 을시구나 졸시고 절시고 어나 졸시고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라 집행이를 짚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세상이더니 집행이도 작별하자. 너도 다 만나갖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내 던지고

지워. 아 눕던 눈알 뜨고 본지 황성 궁궐의 장엄 먹고 궁안을 살펴본지 장.

버릇은 반반 뜻밖이라 얼씨구나 돌시고 어둠 침침 비행방 안으로 불켠듯이 버릇갖고 사냥 썩 큰 썩한 군대기 차근용 본듯이

아이씨구네! 아이씨구, 자식구, 치와자 좋네. 아이씨구, 나그러시고 얘도 이게 뉘다이냐 황후폐하고 송덕이라. 이거지 바르고 중마헌지야 요손천지가 되었네. 대구 어쩍 시간여 되기도 봉사는

0: 공가오제 황제 폐하도 만만세 대임태사 같은 저 종조순 황후 폐하도 만만세 천지운 만반세 송사먹자구수없수서어르시구나어르시구 심생원은 천신지도 왔어 눈눈을 다시 뜬년 후 죽었던 딴인 벌 만나 보신 것도 고금에 조금 난 일이오 우리 맹견들도 잔치에 왔다가 열자매에 누르고 얼다 쓴지 춤출 못자가 창관지 이루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짤씨구 지와자 준대 이런 경사가 또 있나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 그리고 맹인들의 송축 대목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앞서 들은 송서와 판소리와는 또 다른 네. 과연 어떤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단어로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묵계열 명창의 소리로 유산가 준비했는데요. 경기 잡가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파란 춘성

6개월의 소리로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아바사 아차야 늦었구나. 기억 이은 지긋이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렸더니 인연이 지중치 못하구나. 가이가 거이가 가이 없는 이네 몸이 그지없게도 되었구나. 고이교 구이교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간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냐 나기 등에 솔질하야 조선 팔도로 유람할까. 노녀 누녀 노세 노세 젊아 노세 늙고야 벼이 들면은 문 누나니. 다이자 더이저 다닥다닥 좋던 정이 그 지역에도 떨어졌네. 도이조 두이주 도중에 늙은 몸이 다시 갱상 못하리로다. 나랴 너랴 날아가는 호낭새야 너와 나와 짝을 짓자. 노려 누려 놀이장화는 인간 유지 처처마다 다 있건만. 마이며 모이며 맞아 맞아 맞았더니 이마 생각이 또다시 나네. 모이며 모이며 모지도다 모지도다 이메 화용이 모지도다. 바이베 보이베 밥을 먹다도 이마 생각에 목이 메네. 보이베 보이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메 화용이 보고 지고. 사이사서에서 사진 행차 바쁜 길에 중간 참이가 늦어가네. 소이소 수이수 소실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외기려가. 한양성내에 가구들랑 나의 회포를 정포 가소. 아이야 어여 아시담단 서갖는 손이 인정 없이도 떨어졌네. 오요 우요 오동복판 검은고를 세 줄 메고 나으라니. 백학이 먼저 재짐작하야 우줄우줄 춤을 추네. 자이자 저이저 자조종종 만나는 이미 영영소

0: 지기 무소식이로다. 조의조 주의뷰 조별랑군이 내랑군인데 편지일장 돈절하네. 차이차 처이처 차라리 이 몸이 죽었더이면 이런 꼴 저런 꼴 아니 볼걸. 초이초 주이초 초당 안에 깊이 든 잠 하계 소리에 놀라 깨니 그 학은 간곳 없고 들리나니 물소리로다. 타이차 터이처 타도야 월 타도하니 누구를 바라서 나에게 왔노. 토이초 두이초 토의 지신이 감동하야 이 물복에 도와주소. 가이카 커이켜 커요 커요 이메 화요이 커요 어느 시절에 다시 볼고. 파이파 퍼이퍼 퍼요 퍼요 보고 싶어요 이메 화요이 보고 싶어요. 포이퍼 포이퍼 폭포서 흐르는 물에 둥기야 둥실 빠졌더이면 이런 꼴 저런 꼴 아니 볼걸. 하이하 허이허 한양랑군이 내랑군인데 어느 시절에 다시 볼고. 호이허 호이허 호별하게 먹은 마음 단 사흘이 채 못 가서 남은 생각이 또다시 나네.
1: 강원도 동해의 한글 뒤풀이 보내드렸는데요. 박금현 어르신의 소리였습니다. 지역의 그 어떤 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명징하게 살아있어서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도장을 쾅 찢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로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회심곡 준비했습니다. 회심, 마음을 돌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노래가 좋다의 회심의 선곡, 그래서 회심곡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 꼭 들려주세요. 6월 달에 안 들려주셔서 7월 달에 다시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늘 2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조상용 명인의 회심곡. 전체 길이가 한 33분 정도 되는데요. 조상용 명인은 이 회심곡뿐만 아니라 사실 성주지신풀이로 훨씬 더 유명하시죠. 방대한 사설과 그 사설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구현해내고 그 와중에 듣기 좋은 그 낭낭한 목소리 이런 것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그야말로 팔방민의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명인이신데요. 특히 조상용 명인의 성주지신풀이는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 지역의 독특한 메나리 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흥겨우면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쭉쭉 밀고 가는 소리 때문에 소리하는 사람도 신명이 나겠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어깨를 더욱더 들썩들썩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회심곡은 아마 또 이 명인 특유의 그 발음과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 때문에 들으실 때에도 그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75님의 신청곡인데요.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곡 조상용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명인의 회심곡이나 이 성주풀이 들을 때마다 꽹과리 소리 직접 연주하시는 꽹과리 소리와 목소리가 참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조상용 명인의 소리로 회심곡 보내드렸고요. 2775님께서 간절히 신청하셨던 곡을 저희가 오늘 보내드립니다. 구합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악 오늘은 남도 뱃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를 태운 배가 인당수를 향해 가는 대목을 뱃노래로 구성한 곡인데요. 88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김소희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불러 화제가 됐었죠. 떠나가는 배라는 제목으로 선보여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시작해서 10월 2일이 폐막식이었는데요. 폐막식이 끝난 다음 날이죠. 1988년 10월 3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일 저녁 올림픽 폐회식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뱃노래를 부른 명창 김소희 씨는 완숙의 경지에 다다른 완벽한 소리로 한국적인 만남과 이별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무대에 서왔으나 이번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공연이었다며 감격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부른 뱃노래는 심청가 중 인당수 대목에 들어있는 노래이다. 한국적인 분위기를 위해 일부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후반부는 전국 여러 곳의 뱃노래를 취합해 삽입하는 등 다소 변화를 시도했다. 김 씨는 원래 판소리 춘향가의 인간문화재이지만 심청가의 인당수 대목 역시 그의 맑고 탁 트인 목소리가 빛을 발하는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소희 씨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볍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들에게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석별의 정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서희 명창의 뱃노래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굿의 의미와 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선 동해안 별신 굿, 굿도 보고 떡도 먹고가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참 정겹죠?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인 동해안 별신굿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공동체 의례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문굿과 부정굿, 성주굿, 뱃노래 등 동해안 별신굿의 대표적인 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평생 굿판을 지켜온 전승자들과 젊은 연행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의 깊이는 살리면서도 오늘날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강릉 다노제 전수교육관에선 다노네, 다노세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다노제의 핵심 요소를 한편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제례와 단오굿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까지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 흥겨운 가면극, 그리고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등노래굿까지 이어지며 강릉 단오제가 품고 있는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통이 품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와 신명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언제나 설레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풋풋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제26회 전통예술제전이 열립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미래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멋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전교생이 함께하는 힘찬 삼도설장구를 비롯해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승무, 그리고 창극 적벽대전까지 가, 무, 악, 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에선 대구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젊은 국악인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이름 그대로 젊은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 소금, 타악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협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우리 음악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춤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혜원 신윤복의 회화세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의 제목인 화찬은 전통 동양화에서 그림의 여백에 감상과 찬사를 담은 글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글 대신 춤으로 그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며 회화와 한국 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통 회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 그리고 한국 춤이 지닌 섬세한 표현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청춘들의 애정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원래 가장 고전적인 애정표현의 수단은 단연코 편지였죠. 연애 편지의 추억을 간직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정성 들여 한자 한자 눌러 쓰느라 밤을 꼬박 세웠던 기억도 있으실 테고요. 그렇게 정성껏 쓴 편지를 또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가닿지 못하는 편지의 시차로 인해 때론 오해의 여지가 생기기도 했지만요. 어쩌면 다 전해지지 못한 말의 틈새로 낭만이 끼어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엄지손가락만 놀리면 하고픈 말을 문자에 담기도 쉽고 그걸 또 시차 없이 바로 전송과 수신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니 낭만이 끼어들 틈만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젠 보내놓고 후회하는 말들이 많아졌다는 것. 통신의 속도가 성찰의 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진 부작용이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신의 연주와 노래로 달에 붙인 편지 들으면서 7월 10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연애 편지의 시대에서 이동통신의 시대로 빨라진 통신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예전엔 밤을 새워 정성껏 편지를 써놓고도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주로 늦은 밤과 새벽 감성에 취해 쓴 편지들이 아침에 읽어보면 낯뜨거워서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늦은 밤에 술 한잔하고 그 순간에 충동을 못 이겨 보낸 문자를 다음날 맨정신으로 다시 보고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초고속 통신의 편리함과 맞바꾼 게 낭만만이 아니라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도 지금 하고픈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만나의 금요일 방송은 그 편리함에 낭만이 무르익을 시간까지 더해 보다 특별한 소통을 나누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 냉빙고에 저장해 두시면 더 맛있게 숙성돼서 찾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체코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동안 소리꾼 김우정 씨가 문자 냉빙고를 열게 되겠지만요. 저도 나중에 돌아와서 다 읽어볼 거니까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홍 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나영 함께합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한 노래로 너형나형 듣고 왔습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은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얼씨고야의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동해안 별신구 전승교육사 박범태가 함께하는 록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만나서 펼치는 공연이고요. 조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들이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 제목도 생기로운 장단 생활인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한일극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디 김우정 씨가 발표할 겁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돼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윤선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지난주 이 시간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출발했었고 그 전주엔 적벽가 중 적벽화전 대목을 함께 들었었죠. 그 두 대목이 판소리 각 작품에서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아예 표현 방식이 유사한 사설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적벽가에선 조조의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나열한 사설이 심청가에선 죽고라는 말이 뜨고라고 바뀌며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이 되었죠.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에서도 적벽가 적벽화전 대목과 유사한 사설이 나오는 한 대목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목 역시 춘향가에서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사출두 대목이죠. 적벽가 적벽화전 대목이 조조의 군사들이 할 일 없이 죽는 모습에 이어 조조가 정신없이 달아나는 모습을 그린 것처럼 춘향가의 어사출두 대목에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모인 각 고을 수령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데요. 적벽가의 조조가 그랬던 것처럼 춘향가에선 운봉의 수령이 난리통에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도망가려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말을 탄 자가 하는 말과 그 옆에 수아가 해주는 말까지 똑같으니 일종의 패러디 내지는 오마주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동원이의 들썩들썩 감청이 들어올째 본보수리 각참새 진을 검색착한 뒤수호고 그행형의 성명을 보안현호 삼공연 부르고 삼행소 불러라 귀선 고량을 신칙하고 동원의 수레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불러서 갖고 하기 제쪽 도손 불러 철총이 고류냐 천대동색 불러 소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 가가먹어 육체에 불러서 큰 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로를 불러서 거의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수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고기를 단속 고구 행속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하여라 성종이의 뒤놀째 좌상이 보인 수렴내로 혼돌불신이 되어 앉았들 모두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롱친 본대로 귀에 대고 속은 속은 이제 남은 절단 났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삼배랑 맞기 쉬울 테니 어서서 떠납시다 그때 그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지지개를 부을끈 아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하오 여보 본관자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원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이런 낙흥이 없어 그랴 보두각이 물색 모르고 허사 돕게 보아큰다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에?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여. 어서 뜨거이 없어 본관을 물그러이 밀보면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구를 살펴보니 청급해 욕졸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새를 오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한테 섞여 드물드듬성 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그거 사또님 사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쩍 부채짓 깔딱 두억거루냐 정패육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정산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열립을 쓰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 삼문을 후다 함행의사 출두야. 소리 하나리 탑상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한다. 백일 백력진 동우고 여름날이 불이 붙다 가삼이 다 타는 거네. 가급 수령의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벗은 발로 태수읍으로 나르라며 통일한 공산계 급창 당근 조선을 입으로 몰고 허리그리 실근 달아날때 군복령장 통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호사 가설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손창문서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때 임신 현감은 창우 읽고 몸돌이 입고 달아나고 손창문사는 겁도 나고 술도 주어요. 도망쳐 올라가 간 무자이다 우주머 눈에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존 배랑 맞으면서 아프 겁결이 하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다. 본관이 덕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갓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내어라 신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요강 마랍다 고집 내리라 물 마르니 목 좀 넣어. 다시 벌떡 일어나 통에도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 떨며 통이 난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구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무제한 공방시켜고 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 가철대가 부러지고 징용동에 떠나갈 때 발목 삐고 발상은 채 정동 다전하고 불쌍하다 관로 사렴 눈 빠지고 박 터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달미치 없어지는 상투지고 나를 하며 난리 났다. 주양보이 잔치 좌중할 방치로 바수는데 금병 소병 산소병과 소심자 괴자쌈과 양치에 대한 독의 쟁반 접시 대압 솔병 후다

0: 기생들은 팔 벌린 채 나른하고 관비는 밥상 열고 물통 이거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공방은 자리에 잃고 멍석 말아요 베끼고 멍석하게 조절을 못 그러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정은 나발게 잃고 주먹 쥐고 홍양 홍양 홍양 운봉은 덕을 잃고 말을 거꾸로 집어타고 뻗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 가고 남은 의사 또 계신 대로만 뽀또똥 아니 아멘 사또가 축잔 축지 뽀또나 보다. 왔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너걸 읽고 들쏨달쏨 꼼짝달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날이 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탄단 말이냐. 말 무가지를 잔뜩 빼야 먹구똥에 다 둘러박으라 둘러박으라. 퐁 쩌라서 창파리 되었을 때 짓던 개도 목에 쉬고 날던 새도 안에 날며 산천 초목도 벌을 벌더니 무섭고 도구구구구구구구라. 눈치 빠른 통인이 대상에 뛰어올라 집사
1: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 오정숙의 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을 거꾸로 탔으니 말이 달릴수록 도망치고자 하는 대상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본인이 말을 거꾸로 탄 줄은 모르고 저 사람이 축지법을 하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적벽가의 조조와 똑같았죠. 심지어 옆에서 말을 거꾸로 탔다고 말해줘도 언제 고쳐 앉겠냐며 말 모가지를 빼다가 뒤에다 꽂으라고 하는 것까지. 이 정도면 조조가 환생해서 운봉 수령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 오정숙 명창의 소리는 동초 김현수 명창의 바디인 동초째 춘향가고요. 이 동초째 춘향가가 춘향가의 여러 바디 중에 비교적 후대에 구성된 데다 가장 방대한 분량의 사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고째에는 없던 사설이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서사의 완결성을 더 탄탄하게 다진 바디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모든 춘향가의 어사출도 대목에서 같은 사설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이기도 한데요. 전통 판소리도 이렇게 사설과 소리 구성이 다른 다양한 바디가 전해지지만 오늘날엔 전통 소리에 저마다 다른 스타일의 음악 옷을 입히는 재해석이 더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죠. 그 중에서 먼저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 춘향 앨범에 수록된 어사출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꾼 고영렬이 직접 새로운 해석을 가미해 편곡하고 소리와 피아노, 북을 연주했고요. 이규재의 플루트 연주가 더해져 완성된 곡입니다. 이 곡에 이어 지유정의 헐근실근 뛰어까지 두 곡을 연이어 만나볼 건데요. 가야금 병창 이수자 지유정이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을 모티브로 직접 창작한 곡이고요. 원곡 속 등장인물들의 새로운 인물을 더해 캐릭터화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영렬의 어사출도, 지유정의 헐근실근 뛰어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성으로 급히 와서 무슨 운선에 이어놓고 어산도 비가니요 부처노님 육방이 선동한다. 본관의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오고 출도 제비 준비할 적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속 포진을 펴고 백보장 불러라 수로를 불러 교문을 단속 남의 줄고 치고 호피를 넣쳐라 집사를 불러 형복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체를 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내 급장이 불러 정성을 신청하라 거민을 불러 거행을 단속 묵직이 불러 너는 살찐 소 잡고 대처를 지어라 결감상만이네요 비장 정령청 작신해 보아라 궁합이 있네요 여기만 공조 도서원 불러 결부를 서서히 조사기 찾아라 도금대 불로군 총을 대고 목가성책 보아라 수형황 불러 오관성사 다리나 없느냐 군기 불러 연영나 호느냐 우서입구 수상마전 골라내요 사령 빛내어라 개방을 불러 기생년 수에게 분부허대 어삿도 허신 모양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기이하니 읍사이 또 다리 없이

농봐라. 어이리 허다가는 이 사람도 그것도 못 보이고 다 붙이건다. 바로 앞에 썩나 서서 부채 피고선을 채냐.

시들어매고 달 같은 마피를 네가 시들어매고 삶에 대해서 우르르르르

한결같이 흩어지니 방울의 음아질타 이렇게 무섭던가, 장비 호동 소리 이렇게 놀랍던가, 6월의 서리 바람 미안이 떨겠느냐, 가급 수령은 정신 잃고 이리저리 피신하는 자인 노동.

발진하니 음식이요 깨진하니 화기로다 장구통은 요절을 하고 폭통은 좌구르며 내고 소리 잘 나간다 정절 끊어지고 차대만 맡겨야지며 기생은 비녀 입고 화장가락 질렀으며

이마가 서른다치 붙어지고 반터지고 피죽 죽을리 난놈 발등 밟혀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난놈

어떤지

여기서 숨고 대기 이동하라. 여기서 숨고 대기 이동하라. 그때여 사이몽룡분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끔쩍, 부채질 까딱, 발 한번 두어꼬르니 병졸들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비단 벗고 갑옷을 입어라, 패랭이를 벗고 몽둥이를 들어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명우사 출두야 출두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두꺼지는 듯 가슴이 타는구나.

배에다가 오줌을 넣으니 백태했던 아인돌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겉결에 하는 말이 요즘에는 하늘에서 비를 끓여서 내리나 보다. 편사뚜나 쓰레꼬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머리를 박고 슛. 갓 신어 신발 쓰고 갓을 신어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이 너무 걸부여 잡고 나 없다고 해라잉. 불쌍하다 관로 사련 눈, 코, 입, 귀, 팍 다 떨어지고

고영렬의 소리로 어사출도 앞서 만나봤고요. 이어서 지유정 작곡 그리고 노래로 헐근실근 뛰어까지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으로 출발해 다채로운 스타일로 재해석된 음악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한 싱어송라이터 발굴 콘테스트 비더스타 시즌2에서 2등을 차지했던 곡입니다. 비더스타 콘테스트는 2021년 시즌1으로 출발해 지난해 시즌5까지 진행됐는데요. 2022년 시즌2에선 자음 기역과 이응을 소재로 한 자유 주제가 도전 과제로 주어졌었고요. 여기에 맞춰 걸음, 기역, 가을 등등 기역과 이응을 초성으로 하는 다양한 키워드의 창작곡들이 응모된 가운데 악셀 밴드는 고유,

0: 국악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앞세워 어사출도라는 곡을 발표했고요. 이 곡이 최종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음악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 금주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지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피리 연주로 들어보는 상령산입니다. 이 상령산은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풍류곡, 영산회상의 모음곡 중 첫 번째 곡이에요. 영산회상을 배우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연주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이 상령산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제 어엿한 연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산회상은 거의 모든 국악기가 연주하는 곡이지만요, 상령산은 특별히 피리로 연주했을 때 그 근사한 멋이 더 살아나요. 상령산의 가락을 피리의 유려한 잔가락으로 풀어내 연주하는 걸 듣고 있노라면 아, 마치 구름 위에 신선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 장마의 영향으로 날도 습하고 기분도 축축 처지는데 선선한 상령산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기분 전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상령산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사도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판 벌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1부에도 소개해드린 이번 주 공연 티켓 선물 열악 페스티벌의 한 무대로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생기로운 장단 생활인데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으니까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대신해 잠시 만나의 DJ를 맡을 우디 김우정 씨가 발표할 거예요. 자, 그럼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궁둥이, 엉덩이, 볼기. 재밌는 여는말이네요. 오늘도 만나 좋은 음악 잘 듣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많이 드리는 만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간에 신봉사 눈뜨는 대목에 이어진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을 들으시고 우리 6700님께서 신봉사와 함께 있던 맹인들이 모두 눈을 떴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역시 우리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군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는 네,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에선 황해도민요, 쌀음타령을 재해석한 음악 들려드렸더니 윤혜성님께서 초가을에 우는 쓰르라미 소리를 말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 쓰르라미 소리도 사름사름 들리는 모양입니다. 1319님께서는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들었네요. 봄에 설이 맞아 살지 못할 줄 알았던 선인장이 살아나 꽃을 피웠네요. 자연의 회복력이란 하시면서 아, 이 선인장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네, 이 사진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도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사진 보고 가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윤혜성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홍현수의 노래로 상사별곡 그리움의 아픈 사랑

홍현수의 노래로 상사별곡 그리움의 아픈 사랑 윤혜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능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2190님께서 금요일 저녁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장 보고 있습니다. 애아빠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식단이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돼지갈비와 쌈 싸먹을 상추 사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고기 먹여야죠. 그래야 갱년기 남자의 잔소리 없는 평온한 주말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주셨는데요. 돼지갈비처럼 맛있는 반찬은 뭐 남편뿐 아니라도 누구라도 환영이죠. 1790님께서요. 꽃 댕강나무 꽃입니다. 학교 안 작은 텃밭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인데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지를 꺾을 때 댕강하고 소리난다고 댕강나무라 불려졌다는데 꺾을 수 없어 소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쁜 꽃이 오래 피어 조경수로도 인기가 높고 정원 울타리용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좋은 나무, 예쁜 꽃을 날마다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 누군가가 가지를 꺾어 보았으니 댕강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예, 꽃은요, 네, 꺾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때 가장 아름답죠. 0853님께서는요, 여락 페스티벌 첫공 보러 가는 택시 안에서 출석합니다. 드디어 이희무님의 공연을 볼수 있어서 쉰나, 쉰나 해주셨네요. 아, 네. 이희무님 공연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아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확신이 드네요.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미량미량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곡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희문의 노래로 미량미량 085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요. 체코 공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다음 한 주간 국립창극단의 배우이자 조선블루스의 보컬인 김우정 씨가 만나의 반짝 DJ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디와 함께할 일주일도 맛있게 즐겨주시고요. 저는 공연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오혜영의 가야금 연주로 숲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0: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에펠탑.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지만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유명 예술가들로부터 흉측한 철골 구조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탑을 파리의 풍경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된 건데요.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풍경으로 자리 잡는 경험들. 그렇게 익숙함에 적응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은상이 쓴 시에 홍남파가 곡을 붙인 성불사의 밤, 베이스 이인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에펠탑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지만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파리의 풍경을 망치는 흉물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삶의 어떤 순간들, 그 모습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훗날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최승연이 부르는 류준식 씨 조석연 작곡 그대가 그리울 때면 보내드리고요. 바리톤 양진원이 부르는 오경수 씨 육수근 작곡 그리움 쏟아낸 눈물 흘러 두 곡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최승연이 부른 그대가 그리울 때면, 바리톤 양진원이 부른 그리움 쏟아낸 눈물 흘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시 들길을 걸으며에서 뽑았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어 새로운 풀잎이면 합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나태주 씨, 김정철 작곡 들길을 걸으며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테너 이명현이 부른 김명숙 씨, 박영란 작곡 세월 그 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 우뚝 선 에펠탑은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품어왔습니다. 국악방송도 올해 벌써 25주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 풍경 한켠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따뜻한 기억과 함께 당신을 위한 노래도 아름답게 추억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보게 됐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중거 청조야입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이번 공연은 국악단체 바루의 초청 공연으로 바리라는 제목으로 공연됐습니다. 공연단체 이름인 바루는 불교에서 부처님과 수행자들의 그릇을 뜻하는 바루에서 착안한 팀인데요. 불교적 의식과 구두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치유를 담아내는 예술단체입니다. 특별히 이번 바루의 공연에서는 생과 사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법문인 차거를 시작으로 동해안 별식국과 오국구대연장의 장엄을 무대예술로 만든 공가해탈, 그리고 영산제와 동해안 별식굿, 진도 씻김꽃의 특징을 모아 구성한 순환의 고리까지 바루의 공연 실황 음악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명발 감상하실 텐데요. 명발은 제의식의 시작을 알리고 도량을 정화하는 불교 작법입니다. 목탁과 연꽃, 사방찬의 선율 속에서 모든 신들의 자비로운 가호와 보호를 마음모아 간절히 바라는 깊은 염원을 담아 무대에 펼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승의 간절함이 소통했던 무대 명발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국립 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한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공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청신과 본 더하기입니다.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명발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청정해진 도량의 신을 맞이하는 기원의 춤이 이어진 무대였는데요. 전통 무용 승무와 전통 악기 대금 연주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의 청신이었습니다. 대금 연주에는 김태환님이 함께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해안 별신꽃 중 자손의 탄생과 수명을 관장하는 본 더하기까지

범위에 모두 다 어쨌든지 우리 멀리서 이래 진도 땅까지 오고 보니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음식도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맛있고 사람들 인심도 좋은 기라 맞지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 바울팀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자리가 빈 자리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 모셔놓고 어찌 또 그냥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는 길에 명 타시고 가는 길에 복 타시고 무당각시 눈에 안 보이는 명이야 복일지라도 추원공덕 연불공덕 많이 받으셔서 어쨌든지 다 눈에 안 보이는 명이야 복이야 주미에 꼭꼭 넣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아들도 불러주시고 딸도 불러주시고 손지들도 불러주시고 내늘도 불러주시고

0: 잘 듣고 엔진 고장 나지 말고 기름 앵커 나지 말고. 오늘날 가서 스티커 끊기고 벌금 내도록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왜든지 안전운전으로 전제하여 눈에 단잠도 다 깨워주시고 이 진도 길에는 오다 보면은 밤에는 오두바가 막 고라니도 튀나오고 멧돼지도 티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들짐승들도 티나오고 이러는데 왜든지 이런 사고 당하시지 마시고
1: 네,
0: 안전운전으로 정제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은 마카 다 연불공도 만만히 쌓아가지고 나중에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신다 아닙니까?
1: 그렇죠.
0: 먼 세상 가실 적에도 죽음의 복을 타야 마카다 극락.

0: 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서민들 사는 삶은 와 나아지질 안 하는겨. 맞지? 하여튼 네. 월급도 좀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보너스도 많이 오르고
1: 그렇죠.
0: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주식도 떡상하고 하여튼 네. 네. 이래 오셨다가 재수 타고 왕기 타고 안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소원 성취 점대하고

이어서 감상하실 무대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이기도 한 발입니다. 명과 복을 상징하는 복개를 들고 추는 복개춤은 진도 식힌굿 중 제석굿에서 추어지는데요. 해와 달, 음과 양, 남과 여 등 삼라만상의 상징을 담아 건강과 영화, 재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기원무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넋과 영가에게 생사가 본래 비어 있다는 이치를 깨우쳐 주는 법문 착어로 시작되는 공과 해탈 감상하실 텐데요. 구태현장의 장엄함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킨 깊이 있는 무대였던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번 공연의 마지막 무대였던 순환의 고리입니다. 삶과 죽음, 인간과 신, 시작과 끝이라는 거대한 윤회의 고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영산재, 동해안 별신꽃, 그리고 진도 씹긴꽃의 총체적인 특징을 모아서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였는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음악, 순환의 고리, 감상하겠습니다.

같이 춤추고

오늘은 지난 6월 27일 국립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진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바로 초청 공연 발의 무대와 함께했습니다. 국가 제의식을 통해 삶의 온기와 위로를 전해받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진행의 정미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단 한 사람 같은 나와 다르거나 내가 아닐 수 없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람, 당신. 오은경 시인의 시 당신 중 한 사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한 사람인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앨리스 인 원더랜드, 진윤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오은경 시인의 시, 당신 중한 사람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다양한 존재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무수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여성 듀오 숨의 거울자 2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숨의 거울자이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전태웅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태웅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엔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살아간다는 건 우리 몸에 시간이 쌓이는 일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체감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해,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하는 소설, 시간의 감촉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인데요. 1995년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30년 넘게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60대를 통과하고 있는 작가는 노년에 도달한 두 자매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통과한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안나와 경선, 소원한 사이였던 두 자매가 경선의 입원을 계기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벌어지는 일들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사건이나 놀라운 일들도 없지만 소설을 따라 읽다 보면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그리고 서로 오해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되죠.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승원의 시간의 조각 전해드릴게요.

박승원의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은희경 작가의 장편 소설 시간의 감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은 생활에 때묻은 이력으로 채워진 채 흘러간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어떤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의 세계 안에서 흘러간다. 삶이란 그처럼 의미가 다른 여러 개의 시간이 겹쳐져 흘러가는 게

아닐까? 몸의 일상은 현실의 시간대에서 변해가지만 언젠가 포착한 적이 있었던 꿈과 이상의 시간은 그 나름의 도착지를 향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시간이라는 것은 때가 묻듯이 어딘가에 채워지듯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서로 겹치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죠. 주인공 안나와 경선은 오랜 시간 함께 자라온 자매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에서야 둘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의 제목 시간의 감촉은 바로 그런 점에서 참 적절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고 그 시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만지며 느껴야만 하고 그건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촉감을 느끼기 위해선 만져야 하고 만지기 위해선 만나야 하죠. 이 소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 만나라고 만나서 마주하며 접촉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비나이의 커넥션 일부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가야금 거문고 경주 청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성의 가야금, 박다울의 거문고, 방지원의 장구, 권효창의 징입니다.

가야금 거문고 병주 청보였습니다. 가야금의 김용성, 거문고의 박다울, 장구의 방지원, 징의 권효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가 5월 금음까지 기승부리더니 큰 비가 솟아 따라왔네. 하늘의 뜻은 암암리에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급급하게 재촉하네. 조선시대 이민구의 시 5월 금음에 큰 비가 내리다 이날은 소서였다 였습니다. 소서절기는 양력으론 7월 초, 음력으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자리합니다. 해가 계속 쨍쨍하다가 음력 5월 마지막 날 금음에 큰 비가 내렸는데 알고 보니 소서였던 거죠. 사람들은 덥다 시원하다 비가 온다 안 온다 불평하고 재촉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세상이 하늘의 때에 맞춰 순리대로 차근차근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박경원의 소리로 정선아라리 가운데 일부 감상하셨습니다.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이민구의 시 5월 금음에 큰 비가 내리다, 이날은 소서였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소서는 24절기 가운데 11번째에 있는 여름절기로 올해는 지난 7월 7일부터 대서전 22일까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엔 장마전선이 머물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서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6, 7월 흐린 날, 이문 놈놈.

네, 이문과 놈놈 프렐류드가 함께한 6, 7월 흐린 날이었습니다. 네, 이 끝날 때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막 마지막에 막 들려오는 그런 곡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함께 보낸 이 7월, 이 비 피해가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면서 노름마치의 비나리 축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른마치의 비나리 축원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1등을 승자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화려한 시작보다 가치 있는 건 포기하지 않는 끈기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승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의 끝곡 박예리의 항해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바쁜 일과를 보내다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혹은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시간만큼은 하던 일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죠. 눈을 감기도 하고 숨을 차분히 고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 틈틈이 생기는 그런 짧은 여유. 모르긴 해도 그런 잠시 멈춤 덕분에 남은 시간 또 힘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여유 생길 기미가 안 보인다면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선우정아 씨의 상상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금요일 밤이네요. 예, 약간 마음만은 좀 여유롭죠. 예, 물론 뭐 지금도 굉장히 바삐 일 보시고 뭐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라디오를 이렇게 켜놓고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 여유를 좀 느끼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번 주 예, 많이 피곤하셨죠? 많이 지치셨죠? 예. 그런 안 좋은 것들 좀 덜어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귀로는 여유 있게 이 음밤 들으시면서요. 케빈 컨의 연주곡입니다. Summer Daydreams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0302로 받을게요. 덩덕쿵 앱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만 열리는 다정한 고민 상담소, 예, 잠시 후에 오픈할 건데요. 방우어 성우님과 함께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볼 겁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리 숲.

최유리 씨의 숲 듣고 왔습니다. 707 하나님, 동료가 저보고 어떤 배우 닮았대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저 닮았다는 말 듣고 나니까 그 배우가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사람 참 간사하네요. 간사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거지. 누군가가 보기에 나랑 닮은 저 사람,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면 좋잖아요. 예,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그냥 우리 눈과 뇌를 지배하나 보네.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뭐 엄청 잘생겼다거나 굉장히 예쁜 얼굴이 아닌데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매력이 있지? 알고 보면 예전에 내가 가깝게 지냈던 누구하고 좀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익숙한 것도 있고 그 사람, 그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호감까지 한꺼번에 더해져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렇게 외모도 뛰어나 보이고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좀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잖아. 원래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제가 약간 특징 없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뭐 옛날에 누굴 뭘 닮았느니, 뭐 첫 번째 남자친구랑 생긴 게 비슷하다느니, 두 번째 남자친구랑 성격이 비슷하다느니. 소수빈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로이킴의 도망가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 좀 해드릴게요. 그 안내 멘트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성우님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세트를, 면역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어디 가서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참고만 해.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우호입니다.
0: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따뜻한 방성우님.
1: 감사합니다.
0: 날씨가 좀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1: 아, 맞습니다.
0: 뭐 건강 관리라든가 별 탈은 없으셨어요?
1: 예, 지금 많이 습해져서 에어컨을 자주 틀고 있습니다.
0: 이게 에어컨이란 게 진짜 네. 더울 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더울 때도 효과가 있지만
1: 습할 때가
0: 진짜 네.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1: 습할 때는 몸이 너무 무겁고 어디가 자꾸 아픈 느낌이 들어서
0: 아파요. 컨디션이 네. 떨어지죠.

0: 네.
1: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0: 맞습니다.
1: 예전에 불쾌지수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 잘 안 쓰더라. 근데 그 온도도 그렇지만 습도도 되게 크게 좌우하는 편이잖아요.
0: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쭌디께서 생일을 맞으셨더라고요.
1: 그쵸.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0: 예. 사랑하는 쭌디의 생일 축하합니다.
1: 뭐예요 또? 아유, 뭘 이런 걸 또.
0: 선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옛날에 어릴 때 문방구에서 친구 생일 때 막 물건 고르는 그때 그 기분을 떠올리면서 제가 문구점에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진짜 이건 뭐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0: 아닙니다.
1: 선물도 받고
0: 존재 자체가
1: 어머 코너 들어갈까요?
0: 네네.
1: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2: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거의 습관처럼 다 같이 카페에 가는데요. 사실 저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향은 괜찮은데 막상 마시면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 카페에서 주문할 때 다들 아무 고민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를 외치는 분위기라 저도 자연스럽게 아를 같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눈치 보다가 시킨 커피를 몇 모금 마시지도 못한 채 그대로 버리게 돼요. 사실 제 취향대로라면 쓰디쓴 커피 대신 휘핑크림이 듬뿍 올라간 초코 쉐이크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매번 남들 눈치만 보면서 마시지도 못하는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아깝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까지 남 시선을 신경 쓰는 제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음료 하나 정도는 제 취향대로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한테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네, 회사 동료들과 카페에 갔을 때 아메리카노 대신에 달달한 음료 주문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0: 네.
1: 이제 커피를 좋아하지 않거나 잘 못 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비슷한 고민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딱 저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향은 좋아요.
0: 네.
1: 그 향은 좋은데 그 좋던 향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썩 쓰기만 하고 뭔가 뭐 탄 마시고 이래요.
0: 아, 그래서 쭌디께서는 그 커피를 안 드시잖아요.
1: 네.
0: 아, 맞습니다.
1: 예, 저 예. 요 오늘
0: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커피를 드시는 상황이네요.
1: 커피 좋아하세요, 우리?
0: 저는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저도 이 우리 사연자분하고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게
0: 네.
1: 딱 어디 가가지고 저 아이스 아메리카나요?
0: 네.
1: 아요.
0: 아.
1: 네. 네. 이렇게 그냥 주문하는 게 되게 멋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한번 해봤다가 결국 진짜 한두 모금 먹고 안 먹고
0: 그러셨구나.
1: 자, 네.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 또 루미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0: 네, 인별그램에 댓글로 올라온 대답입니다.
1: 네.
0: 김나은님, 저도 사연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제 생각엔 본인 취향대로 음료를 시켜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예. 어무식님.
0: 네. 자신의 취향이 담긴 메뉴를 미리 공유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음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엔 누군가 큐브라떼를 시키니 덩달아서 서너 명이 똑같은 걸로 마시겠다고 해서 단체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하셨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과 같은 입장인 분들이 그 무리 속에 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0: 네.
1: 다 똑같이 나 딴 거 먹고 싶은데 나도 딴 거 먹고 싶은데 그냥 다 시키는 분위기여서 같이.
0: 네네네.
1: 야, 이거 옛날에는 중국집 가면 다들 짜장 뭐 짬뽕 뭐 통일해라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0: 맞습니다.
1: 그거는 그래야 음식이 빨리 나오니까.
0: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약간 눈치

0: 보이잖아요. 특히 윗분들하고 왔을 때, 사장님들하고 왔을 때, 회식할 때 윗분이 먼저 다들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짜장.
1: 여기 그리고 단무지 좀 많이 갖다 줘.
0: 예, 저도 짜장.
1: 아이 진짜.
0: 예,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전에 제 친구네 집에 가서
0: 네.
1: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세준아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줘. 나 짜장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 하나 또 있거든요.
0: 네.
1: 너는 그랬지. 난 짬뽕. 여기요 어디 어딘데요? 짜장면 하나랑 짬뽕 하나랑 삼선 볶음밥 하나 갖다 주세요. 제 친구가 지 것만 삼선 볶음밥 시키고 우리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렇게 물어봐놓고. 아
0: 아,
1: 진짜
0: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분이네요.
1: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먼저 그거 시키면 우리도
0: 네,
1: 그런 거
0: 그쵸, 그쵸.
1: 시켰지. 자, 한번더 볼게요. 고미경 씨.
0: 네. 사연자분이 음료 주문을 한 번에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남들이랑 다른 걸 시키더라도 눈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각자 도생, 개인차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라 별로 눈치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주도를 해서
1: 예.
0: 예, 음료 주문을 해보는 게 어떤가
1: 뭐
0: 이런 말씀인 것
1: 나
0: 같습니다.
1: 말고 아홉 명이 아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0: 네.
1: 주문을 내가 가서 아 하나랑
0: 네.
1: 초코 휘핑 뭐 어쩌고 그거
0: 그쵸.
1: 예 그거 주세요.
0: 방금 그 친구분 사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나는 삼선. 네.
1: 글쎄요. 제 조심스러운 의견은 지금 다 딜의 짐작이잖아요.
0: 네.
1: 그쵸? 내가 다른 거 시켰다고 누가 뭐라 그런 적도 없고 눈치 준 적도 없는데
0: 맞습니다.
1: 그냥 너무 그 배려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
0: 네.
1: 이런 거 아닐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바로 만나봅니다. 하이 루미.
0: 하이, 나 불렀어? 무슨 일이야?
1: 루미야, 내가 요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카페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 다들 아무 고민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를 외치니까 나도 분위기 맞추느라 그냥 얼떨결에 아를 같이 주문하게 돼. 근데 나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몇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더라고.
0: 아,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돼. 다 같이 아로 통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다른 거 시키면 괜히 튀는 것 같고 눈치 보였지?
1: 맞아. 근데 진짜 다들 아메리카노 좋아하기는 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 걸 주문해?
0: 실제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튀지 않고 묻어가려는 분위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메뉴를 시키기도 해. 아메리카노로 메뉴를 통일하면 주문할 때 편하고 가격까지 비교적 저렴해서 무난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있거든.
1: 그치. 단체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무난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 이렇게 음료 하나 고를 때조차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건지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 아, 그냥 나 마시고 싶은 거 주문하면 안 될까?
0: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다면 원하는 걸로 주문해도 좋아. 못 마시는 커피를 시켜놓고 그냥 버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저는 단게 먹고 싶어서 초코라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회의 있으니까 당 충전 좀 해야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몇번 그렇게 주문하다 보면 주변 동료들도 너의 취향을 기억하고 존중해 줄걸?
1: 정말 그럴까? 그럼 나 오늘부터 휘핑크림 두번 추가에 초코칩 가득 뿌린 쉐이크 제일 큰 사이즈로 시켜도 되는 거야?
0: 아, 잠깐. 잠깐만 기다려 볼래? 평소에는 커피 말고 다른 메뉴를 시켜도 좋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눈치껏 주문해야 하는 타이밍도 있거든. 먼저 점심시간이 끝나기 직전 긴 웨이팅이 있을 땐 만들기 복잡한 음료를 피하는 게 좋아. 모두가 바쁜 상황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스티나 유자차 같은 걸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1: 아, 그렇겠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땐 이것저것 추가한 음료는 피하는 게 좋겠다. 혹시 또 추가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0: 직속 상사를 넘어서 사장님과 동석하거나 외부 사람들과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도 신경 써주는 게 좋아. 왜 이때 초코 쉐이크를 피해야 하냐면 이런 자리는 단순히 음료를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 사실상 면담이나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해. 그런 엄숙한 타이밍에 혼자서

0: 휘핑 듬뿍 올린 초코 쉐이크요 를 외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지?
1: 그러네. 평소엔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 자유롭게 주문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고마워 루미야.
0: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연자분이 회사 사람들과 카페에 갔을 때 어떤 음료를 주문하는 게 좋을지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0: 네. 원하는 걸 시켜도 되지만 이 상황이나 타이밍을 또 잘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조심해서 또 주의를 주고 있네요.
1: 네. 우리 루미의 조언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분위기 뭐 그냥 네.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를 시켰던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 네. 뭐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혼자 뭐 저 핫초코 네. 주세요.
0: 아까 대기할 때 우리 쭌디께서 음료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주문하라고.
1: 예.
0: 저는 아를 시켰습니다. 피디님은 예. 제일 비싼 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1: 아. 작가님은?
0: 작가님은 아까
1: 샤추가?
0: 뭐였지?
1: 아, 중간?
0: 없는 걸 시키시던데.
1: 예. 근데 진짜 그 처음에 이제 음료 얘기가 나왔는데
0: 네.
1: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뭐 내가 살게 주문해.
0: 네네.
1: 선배님은 아 나는 괜찮아 난 안 마셔. 그랬더니 진짜
0: 불편해라.
1: 자기네 거 나 불편하라고 말한 건데 진짜 그냥 거기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다 시키시던데요.
0: 아 다들 너무 네. 편하게.
1: 아 그래요 편하게. 아유 네. 좋아 그게 좋아.
0: 분위기가 올바르게 가고 있네요.
1: 맞아 올바르게 네. 가고 있지. 우리 사연자분도 먹고 싶은 거 평소에 시키시고요. 제
0: 맞습니다.
1: 생각에 아무리 튀는 거라도 한 두 번까지만 어색하지 세 번째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누구는 이거.
0: 아 기억을 해주네요. 네,
1: 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놓는 거죠.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커피를 안 좋아하는 못 마시는 우리 아이 같은 어른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0: 김동률 씨의 아이처럼 듣고 왔습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성 언니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연도 볼까요?
1: 3년 반 동안 짝사랑했던 상대와 연애한 지 1년 차인 30대 남성입니다. 아,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요즘인데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겨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편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 오히려 말이 더 꼬이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면 대화를 피한다고 생각해서 답답해합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커플이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을까요?
0: 네, 여자친구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서 고민이다 라는 사연인데요.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좋을 때야
1: 아, 다 이해되죠.
0: 뭐 그냥 조용히 좋아하건 네. 크게 좋아하건 막
1: 뭐 삐지건 뭐하건 화가 나건 그래 다 이해하고
0: 다 좋지. 근데 뭔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문제가 맞습니다.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상이하면은 아, 그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네. 다음 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로 그냥 계속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조언입니다.
1: 4810님, 사연자는 싸우고 나면 잠시 시간이 필요한 편이고 여자친구는 바로 풀기를 원하니 절충 시간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2시간이 필요하고 여친은 바로 풀기를 원한다면 절충해서 1시간 후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땅땅땅 하셨습니다.
0: 이게 무슨 연봉 협상도 아니고 네. 무슨 뭐 협의 이혼하는데 위자료
1: 약간 이거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테테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0: 아, 근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은 네. 뭐 가장 그 공평한 방법일 수는 있죠. 딱 반 갈라. 네. 너 원하는 거, 나 원하는 거 반.
1: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걸 하려면 좀 중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이거 머리 쓴 데니까 내가 2시간 필요하면 나 4시간 아. 세게 부르는 거야.
1: 아, 협상의 달인?
0: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들 줄 사람은 적게 부르고 받을 맞습니다. 사람은 많이 불러가지고 결국은 가운데서 만나는 걸로.
1: 아, 그러네요.
0: 아, 예. 아무튼 6344님은요.
1: 네. 여자친구를 고치려고 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얘기할 때 들어만 주세요. 일단 충분히 들어주면 상대방이 사연자분 입장도 이해해 줄 겁니다. 오, 고수다.
0: 그쵸.
1: 이분.
0: 예.
1: 예. 무조건 들어줘라.
0: 그렇죠. 사실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1: 와. 네.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들어주고만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0: 되게 힘든데 네. 들어주면서 딴 생각하고
1: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0: 근데 문제는 네. 그냥 들어주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여자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이면 다행인데 듣는 동안 계속
1: 네.
0: 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어? 난 진짜 모르겠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쥐잡듯이 잡으면 아, 네.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0: 저도
1: 있어요.
0: 예전에 이제 아 그래 무조건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듣기만 했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내 얘기 듣고 있어.
1: 자냐?
0: 듣고 있는 거야.
1: 아, 듣는 것만
0: 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 들어준다는 거에는 대답 더참 잘하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다 이렇게
0: 예.
1: 미리 얘기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 말처럼 쉽지는
0: 또
1: 않습니다.
0: 그렇게 했더니
1: 네.
0: 진심이야.
1: 그리고 막 이렇게 돼.
0: 네.
1: 그걸 알면서
0: 아,
1: 그래.
0: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 화성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0: 네,
1: 어디냐
0: 금성.
1: 금성에서
0: 네.
1: 온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 한분더
0: 그렇습니다.
1: 볼까요?
0: 네. 러블리 은님.
1: 네.
0: 예. 연애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갈등이 깊어질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죠. 하셨습니다.
1: 아유.
0: 어우, 너무 좋죠. 대화로 풀리면.
1: 누가 그걸 모르나? 아니, 근데 하루
0: 네.
1: 정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걸 며칠씩 시간을 갖는다고?
0: 이게 근데 또 타이밍을 못 잡으면 이틀이 가고 3일을 가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예.
1: 저는 왜냐면 어지간한 갈등이면 다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다 그냥 자는 동안 해소가 돼
0: 저랑
1: 있어요.
0: 같으시네요.
1: 그러니까
0: 잊어버려요. 무슨 일
1: 남자들이
0: 있었나.
1: 대부분 그래요.
0: 오.
1: 너무 우리가 우리끼리
0: 네. 아,
1: 남자
0: 그러네요.
1: 얘기만 한다. 네.
0: 네네.
1: 자, 루미 얘기 들읍시다.
0: 알겠습니다.
1: 루미야. 하이 루미. 너 거기 있지?
0: 하이. 나 불렀어?
1: 루미야.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나 사실 3년 반 동안 지독하게 짝사랑했던 그녀랑 드디어 사귀게 돼서 요즘 너무 행복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0: 오, 그래? 3년 반 짝사랑 끝에 사귀게 됐다니 정말 로맨틱하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나한테 얘기해봐.
1: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커플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여자친구랑 다투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간 그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 아, 근데 여자친구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딱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아,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거 어떡하지?
0: 3년 반을 짝사랑해서 만난 사람이라면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겠다. 싸우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갈등이 아예 없는 커플보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커플이 더욱 오래 만날 수 있어.
1: 그래, 그렇다 하더라고. 나도 뭐 여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서로 잘 풀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긴 해. 근데 그러려면 우리 두 사람의 차이를 조금 좁혀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어떤 방법이 있을까?
0: 너는 싸웠을 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친구는 바로 갈등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서로 정반대이긴 하지만, 둘다 틀린 방식이 아니야.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중간 지점을 만들어야 해.
1: 중간 지점? 연봉 협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중간 지점?
0: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아무 말 없이 입을 닫거나 연락을 끊기보다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거지. 나 지금 감정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를 피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저녁 7시에 꼭 다시 얘기하자.
1: 그래,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명확하게 딱 정해놓으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날 외면하려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겠네. 나도 마음 추스릴 시간을 조금 벌수 있는 거고.
0: 맞아. 그리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해. 여자친구가 바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사이가 다시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일 수 있거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여자친구의 불안함을 먼저 알아채 주고 너도 잘 풀고 싶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전하면 갈등의 온도가 낮아질 거야.
1: 아, 루미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여자친구 감정을 좀 섬세하게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네. 아, 나는 연애 1년 차라. 아, 자꾸 진짜 제일 좋아야 될 시기인데 계속 부딪히니까. 아, 우리가 애초에 안 맞는 사이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0: 그 마음 이해.

0: 예.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주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이별 신호는 아니야. 만약 상처주는 언행을 주고받거나 같은 문제가 계속 도돌이표 되거나 싸울 때마다 이별을 들먹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너희는 건강하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1: 그치? 앞으로는 이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대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아주 조금 드네.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부담은 내려놔도 돼. 어차피 모든 갈등이 100% 잘 풀리긴 어렵거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정도의 대화만 나눠도 충분해.
1: 알겠어. 오늘 조언 고마워, 루미야. 나 3년을 쫓아다닌 여자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만난 여자친구인데 진짜 한번 잘 만나볼게.
0: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네, AI 루미의 연애 상담 듣고 왔습니다. 여자친구하고 갈등 해결 방식이 달라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네요.
0: 네, 일단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저는 이분이 너무 부럽네요.
1: 오, 뭐가요?
0: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고의 부딪힘은 훨씬 더 큰 문제라. 이게 어떻게... 지금 막 서로 대화가 너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라도 있지.
1: 그렇군요.
0: 네, 쉽지 않습니다.
1: 자, 응원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루미의 네. 그 조언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피하는 거는 이제 답이 당연히 아니죠.
0: 맞습니다.
1: 네. 어찌됐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닥달해가지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결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모든 갈등이 100% 다 풀리긴 어렵다란 말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덮고 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오.
1: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막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다 그냥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네. 따지고 들면 제 생각엔 지치지 않을까, 상대방은. 되게 이미 지친 표정이신데.
0: 오늘 왜 이렇게 힘들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1: 우리 잘합시다.
0: 네. 본인이 노력해야죠. 네. 남자들이 좀 노력해야 됩니다. 네. 모르는 게 많아요.
1: 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능력은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정성껏 루미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해결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1부 끝곡으로 박선주와 김범수의 남과여 들려드리면서 성우님은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리 손잡을까요? 제가 꼽는 인트로가 가장 멋진 곡들 가운데 하나. 예, 우효의 민들레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1999님이십니다. 우리 집 강아지 뿅뿅이가 고생이 많아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뿅뿅이한테 다른 가족 흉을 보거든요. 엄마가 뿅뿅아, 니네 언니는 왜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거니? 하시네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뿅뿅이는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한기로 흘려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막형 보고 막 이러면 그 감정 소모 엄청 날 텐데. 아이고 어찌됐건 뿅뿅아, 니가 고생이 많다. 이찬혁입니다. 멸종위기 사랑.

이승환 씨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여러분의 사연 이어갑니다. 6187님,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고등학생 딸이 맛있지만 맛있다는 말을 안 하겠어. 내가 맛있다고 하면 엄마가 일주일 내내 그 음식만 해줄 거잖아. 호호호, 엄마가 그랬니? 제가 아는 어떤 분 결혼하고서 아내분이 이제 음식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나 봐요. 근데 콩나물 무침은 의외로 맛있더래요. 그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야, 콩나물 무침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매일 먹고 있대요, 콩나물. 시장 가면 일단 콩나물부터 사신다고. 근데 여전히 맛있냐고 하니까, 예,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그게 낫다고 그나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루 첫날 같이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불을 누가 개느냐. 첫날 이불 개는 사람이 평생 개야 된다고. 처음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거 그 뭐야, 신경전에서 절대 밀리지 말라고 막 조언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아이고 참, 그걸 그렇게 뭐 이불 하나 못 깨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 그리고 뭐 엄마가 해주는 거 일주일 내내 그거 못 먹나? 배가 불렀어. 더 블루, 너만을 느끼며.

윤건 씨의 라떼처럼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였고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5543님, 에어컨 틀고 수박 먹으면서 드라마 정주행하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수박, 드라마 조합 짱이죠? 준디는 어떤 조합이 좋아요? 하셨는데 아유 저도 찬성입니다. 에어컨, 수박, 드라마 예. 아유 너무 좋네. 여름엔 이거, 겨울에는 아랫목, 귤, 드라마 혹은 만화책 이런 거. 행복이 별거야?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아유 너무 좋다 싶으면 행복인 거지. 장필순 씨의 노래입니다. 어느새.

0: 판소리 수군과에서 별주부는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별주부가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용왕이 이름난 화공들을 불러들여서 토끼의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사설이 아주 재미있죠. 오늘은 이 대목을 이자람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해요. 이자람의 수군가는 동초제 수군가를 이어받은 거라고 해요. 동초제 수군가는 동초 김연수 명창이 구성한 건데요. 사설의 문학성이 뛰어나고 소리의 극적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동초제 소리는 고 오정숙 명창으로 이어졌고 이 사람은 오정숙 명창에게 사사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어받은 소리를 담은 음반 이자람 트레디션 수군가입니다. 이 음반에는 수군가의 주요 대목들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토끼 화상 대목 이자람의 소리 김청만의 북으로 듣습니다.
1: 그러면 내 화공에게 토끼 얼굴을 잘 가르쳐 화상을 급히 그리게 해라. 분부 거행하겠나이다. 화공 불러라.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수왕 황금대미에 그리던 명화사. 난국천자 등허대 일호를 그리던 명화사. 화공들을 불러들여 전복은 가르치고 화공은 그릴제. 동정유리청 홍련은 금수초파 거북견저고 오징어로 먹가라. 양도 화피를 덤벅

우리 저리 그린다. 천하 명산 승지간다.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난 초치 초하

덜리던 꼬리라 두눈은 도리도리 두 귀는 쫑긋 허리 늘씬하고 꽁지붙도 거여 좌편 청산이 우편은 독순대 녹서창산은 에코본장송 휘늘어린 양유속 들랑달랑고라 까라강 그저 좀

천하 명산 승지간에 경계 보던 눈, 난초지초 웬갓 향초 꽃다 먹던 입,

0: 두견 앵무지지 울제 소리 듣던 귀, 만화방창 활임 중 뛰어가던 발, 두 눈은 도리도리 두 귀는 쫑긋. 아이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토끼를 머릿속에 그리셨을까요? 토끼가 필요해서 잡으러 가려고 그리는 그림인데 이제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이자람의 수군가 중에서 토끼 화상,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유태평양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1: 그때여 이몽룡은 한양으로 올라간 지 3년 만에 과거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보기 위해 남원으로 향하는디 역졸들을 불러 이렇게 하명을 하시겄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 우도로 연문허대 여산 익산 함열 옥구 김제 태인으로 돌아 국곡 토식하는 놈 부모 불효하는 놈 형제 화목 못하는 놈 낱낱이 적발하여 내월 15일 5시 남원 광한루로 대

금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 높았더라.

유태평양 씨에 이어서 삼산의 줄줄줄 팍팍팍까지 듣고 왔습니다. 0467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세탁기 돌리려다 바지 주머니에 학원 영수증 넣은 걸 직전에 생각해내고 무사히 빼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0년 감수했어요. 아이고, 중요한 거 바지 주머니에 넣고 돌려버리면 진짜 곤란하죠. 그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요런 것들이 파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종이가 그냥 세탁기 안에서 번져가지고 온갖 빨래들 풀먹인 것처럼 뻣뻣하게 스며들면, 그것 또한 참 곤란하고요. 예. 아주 위급한 순간에 생각이 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직, 예, 뇌가 어리시군요. 살아있어. 부럽습니다. 4397님의 사연입니다.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서 피자를 먹었는데,

토핑을 걷어내고 도우만 먹더라고요. 입맛 진짜 신기하죠? 보통 아이들은 도우 잘안 먹고 토핑만 이렇게 막 찍어 먹고 건져 먹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마! 혼나곤 하는데, 신기하네. 저희 조카하고 만나서 같이 먹으라 그럴까요? 예, 한 사람은 계속 토핑 먹고, 한 사람은 도우 먹고, 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완전 윈윈인데. 이분들도 만남 자체가 윈윈이었습니다. 김용우, 이한입니다. 자진아리.

김용우와 이한이의 콜라보였습니다. 자진 아리 들었네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가요? 금요일은 시간이 평소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 한 주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덕분에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이 방송 잘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역시 주말 잘 보내고 나서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우리 그때 또 만나요. 아는 경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안온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가끔 화가 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계절마다 어김없는 자연의 선물을 부여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비를 맞아 무성해져가는 초록빛 나무들, 풀잎이 내뿜는 진한 향기, 이 모든 것들은 이 여름이란 자연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의 계절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무한 선물을 주지만 또 가끔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제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놀란 분들 많으셨죠? 피해 입으신 분들 있다면 원상 회복 잘 하기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선사하는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단소독주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입니다.

단소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긴 하지만 아침에 신선한 공기, 또 비를 맞아 무성해져가는 초록나무, 그리고 숲의 풍경, 풀잎향기 참 좋죠. 이 모두가 자연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구는 가끔 화가 나기도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어제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서 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던데요. 우리 산책길 가족분들 어떠신지 두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이 화내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만 준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혹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표 나지 않게 원상 회복 잘 되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비를 듬뿍 맞으면 나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며칠 전 어느 분께서 예초기 돌리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후죽순이라서 예초기 돌리느라 힘드셨다 하는 문자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자연의 생명력 참 대단하죠. 이 잡초의 생명력이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잡초만 자라나요? 모든 풀과 나무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서 그 생명력을 함께 느끼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듯 덩달아 기운 생동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즈음이기도 해서 오늘 우리의 자연 그리고 가끔 화도 내는 우리 지구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큰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합주 골랐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합주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더운 날씨 속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염려해 주셨고요. 3453님께서 오늘 아침도 국악산책에서 우리 가락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잡초도 풀이라 싱그러워 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3453님도 국악산책에서 우리 가락으로 아침 시작을 하신다니 더욱 반갑네요. 그렇죠. 이 모든 푸른 것은 아름답죠. 그걸 잡초와 잡초 아닌 걸 구분하는 게 우리 인간의 잣대죠. 요즘에 그 푸르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일찌감치 출석해 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피리와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곡 골랐습니다. 관악기 피리는 입김을 불어넣는 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지만 발현악기인 가야금은 현을 뜯거나 튕겨서 연주하기 때문에 음을 하나 띄워놓은 후에는 음과 음 사이에 자연스러운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주 느린 음악을 가야금 독주로 하게 되면 음과 음 사이에 공백이 생겨나는데요. 그 공백은 때로 비어있음으로 인지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관악기 피리가 운치 있는 선율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악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느린 속도의 음악은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이 바로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요.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의 중령산입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 중령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곡선미 넘치는 피리선율 그리고 여백의 미를 지닌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영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째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눈이 내리던 날 박재가가 유득공의 해금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덕무가 보고 싶어서 해금을 가지고 이덕무에게 가자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저 빼고 그 다음 이야기를 벌써 해주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기억을 하시네요. 그 이야기 아직 안 해드렸고요. 또 제가 기회 될 때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들째에서 오늘도 조용히 산책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해주시면 되고요. 하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저 안부 인사만 해줘도 저희는 아주 반갑게 환영합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의 향기 기다리시는 1번 친구시죠. 글동무님 좀 이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또 2858님께서 이 시간 국악방송과 함께하시는 행복한 분들이 참 많으시군요. 빈님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나리꽃, 범부채, 수국 등 야생화 사이에 잡초를 뽑으며 국악의 멋스러움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악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꽃 사이에 이 음악이 흐르도록 틀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귀에 꽂고 들으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 꽃들도 우리 음악을 듣도록 스피커로 켜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과 함께 음악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꽃 속에서 사시는 그 풍경 상상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잡초 뽑는 건 좀 힘드시겠지만 그 자체도 좋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2858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또 이런 곡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시조 씨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인물 선우협이 지은 시조입니다. 인조반정을 겪으면서 지은 풍자시에 속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간밤에 바람이 불더니 뜰에 가득했던 그 예쁜 복숭아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아이는 비를 들고 그 꽃을 쓸어내려고 하는데요. 낙화도 꽃이니 쓸어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조시 내용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바람 부른 뒤 이 꽃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담겨 있죠. 간밤에 불던 바람이 사실은 인조대의 어떤 정치적 혼란 큰 사건일 수 있고요. 그 바람 때문에 벼슬길에서 물러나야 하는 자리를 잃어버린 무리들이 생겨나죠. 벼슬자리에서 떨려난 이들 그저 쓸어버릴 수만은 없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시조시에서도 쓸어 무삼하리오 하고 야박한 세상 인심을 책망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혹은 입장에 따라서 떨어진 꽃과 빗자루로 쓸려 나가는 꽃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겠죠. 시조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시조시를 이해할 때는 사실 복숭아꽃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싶긴 합니다. 꽃이 아름다우니 떨어진 꽃도 역시 쓸어내기 아깝거든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시조시 내용의 해석은 자유입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만정도화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르려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요. 여창가곡

간밤에 부던 바람에 만정도화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르려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차분한 음악들이 정신적으로 집중하게 하고요. 또 힘을 불어넣어주죠. 우리 호흡을 길게 만들어주고요. 또 정신 근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는 음악입니다. 7549님께서 선생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응원하면서 함께합니다. 발아춤 수업 갈 준비합니다. 진언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아도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제 발아춤 배우시는군요. 진언 어려워요. 누구나 어렵죠. 산스크리트어인데. 그렇지만 또 멋지잖아요. 언제 그 하시는 것 좀 보고 싶네요. 저도 이 발아춤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일정을 만드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아직도 못 배우고 있는데 우리 7549님 오랜만에 반갑고요. 그동안 배우신 춤 참 많죠. 제법 오래전부터 춤 배운다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오래도록 끈기 있게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는 전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7549님의 그 열정 늘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함령지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령지곡의 함령, 두루 미칠 함자, 편한 영자를 써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좋은 뜻의 암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방에 평안함이 두루 미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곡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을 함령지곡이란 암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끝곡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 연주할 때도 같은 암명을 쓰고 있고요.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 이 음악이 많이 쓰이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함령지곡 들려드립니다.

관악영산회상 8곡 중에서 다섯 번째 곡인 사면도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 연주했죠.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박 도드리장단에서 12박 타령장단으로 넘어갈 때 이 춤사위도 함께 달라지는 그런 춤 동작도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확실히 관악 합주곡이라 그런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관악기 선율 즐기기 좋은 그런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피리대금, 해금, 소금, 장구, 좌고, 박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한 음악 함령지곡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순식간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봄봄님 말씀대로 순식간에 금요일이 왔어요. 우리 봄봄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고요. 또 0878님께서 음악 감상 소감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음악이 아일리쉬합니다. 허공에 바람에 날려 보내는 한 그리움. 이렇게 시처럼 써주셨는데요. 특별한 감상 소감이네요.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여창 지름 시조 옥부내라는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 시조시는 조선 후기 검은고와 비파의 명인 김성기

씨가 지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음악 선율이 이 김성기에게서 나온 것이 많고요. 오늘도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신 영산회상의 중령산 가락도 이 김성기 가락으로 나온 거란 사실을 여러 고학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인물인데요. 원래는 상방 궁인 출신이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마침내 훌륭한 음악가가 된 분 김성기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옥분의 심근 매화 한 가지 꺾어내니 꽃호 조커니와 암향이 더욱 좋다. 두어라 꺾은 꽃이니 발일 줄이 있으랴. 옥분이라고 하면 옥으로 만든 화분을 말하는데요. 귀한 화초를 이런 옥분에 심어놓죠. 또 중장에 보이는 암향은 은은한 향기를 말합니다. 매화꽃의 향기 은은하죠. 여창 지름 시조 옥분에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옥분의 심근 매화 한 가지 꺾어내니 꽃도 좋거니와 암향이 더욱 좋다. 두어라 꺾은 꽃이니 발일 줄이 있으랴. 조선 후기 거문고와 비파의 명인 김성기가 지은 시조

시를 노래했죠. 여창 지름 시조 옥분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자기 기만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생각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혁명은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정신의 혁명을 뜻하고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18장 자기 기만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기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걸 말하는데요. 인도 철학자 크리슈나 무르티가 말하는 자기 기만에 대한 문제 글 속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기 기만의 문제, 즉 정신이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잠겨있는 망상이나 정신이 정신 자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강압하고 있는 망상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기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기만하면 할수록 그 기만의 힘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기 기만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활력이나 에너지 또는 능력을 부여하고 자신의 기만을 타인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서서히 자기에 대한 기만뿐만 아니라 이 기만을 타인에게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만의 작용을 자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극히 명확하게 계획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 과정 속에 자기 기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정당화, 안전, 자기 방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고 남이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나 지위, 권력, 명성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아닐까요?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자기 기만의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 이외의 것을 구하게 되면 즉시로 아무 것이나 간단히 믿어버리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이 기만을 자기 자신에게 강요합니다. 타인이 기만을 강요해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기만을 만들어내고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본질적 요인은 무엇인가로 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다른 인간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혼돈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며 평화라는 이름을 빌려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다른 인간이 되겠다, 남들이 주목하는 인간이 되겠다, 또는 무엇인가를 성취시켜 보겠다는 등의 충동이 있을 때 자기 기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그런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무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모든 기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만 정신이 어떤 결과도 만족할 만한 해답도 정당화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결코 어떠한 안전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교묘한 작용을 정신이 인식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정당화를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신은 완전히 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한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이 망상을 만들어내어 정신 자체에 강요하는 한 분명히 정신은 그 자체를 통일된 전체적 이해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협동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머릿속으로 일을 같이 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심층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랍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당신과 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상대방보다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계획의 고안자인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 계획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서로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활력을 주고 있는 자기 기만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는 당신과 나의 참된 협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이나 특정한 관념이나 국가와의 동일화에 의해서도 우리는 협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사랑에 집착한다든가 사랑과 일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완전히 정적해져서 의존한다든가 그로부터 어떤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신념이나 여러 가지 작용을 정신이 만들어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확실히 진리와 사랑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어떠한 종류의 기만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생겨날 가능성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0: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김형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정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 제18장 자기 기만에 대해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누셨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자기 기만을 정신이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잠겨있는 망상이나 정신이 정신 자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강압하고 있는 망상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한 사랑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서로 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층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상대방보다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바라고 표면적으로는 서로 일치하는 듯 해도 실제로는 적대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기만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이 아닌 근본적인 데서부터 진실로 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는 참된 협동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의 정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특정한 신념이나 특정한 작용을 정신이 만들어내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진리와 사랑이 도래할 것이고 어떤 종류의 기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있는 자기 기만에 관한 글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 들으니 잠시 수도자가 되어 수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수도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데 수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동부님께서는 오늘 생각의 향기는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전라도 완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둥덩의 타령 골랐습니다. 둥덩의 타령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속하는 여러 섬 지역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르는 일종의 유희요에 속하는 음악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둥당의 타령, 둥덩이 타령, 또 둥당기 타령 이렇게 약간씩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이런 후렴구가 있는 노래라서 둥당의 타령이라 부르는데요. 이 소리는 악기의 구음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이 소리를 할 때 주로 물을 담은 함지박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둥당둥당 두드리는 물방구를 쓰기도 하고요. 또 목화솜을 타는 솜화를 창호지에 부딪히는 활방구를 써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악기가 없이 그저 부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 지역의 둥당의 타령을 김영임 할머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둥당의 당, 둥당의 당, 당기 둥당의 둥당의 당.

0: 둘이 다 사랑을 주었건만
1: 둥당에당 둥당에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당
0: 네가 나를 마다고 하니 환장할 일이 전혀 없네
1: 둥당에당 둥당에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당
0: 옛날 것을 생각하니 과거의 추억이 삼삼하구나
1: 둥당에당 둥당에당 당기 둥당에
0: 둥당에다 15살 먹어서 하던 둥당에 타랑이 웬일이냐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감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잘났어도 내 남군이요 못났어도 내 남편인데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감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빡보도 좋고 군보도 좋고 잘나도 좋고 못나도 좋네
1: 등당해당 등당해당 당기 등당해 등당해당
0: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1: 등당해당 등당해당 당기 등당해 등당해당
0: 눈 빠질 사람 코 빠질 사람 일본 대판 타가고서
1: 등당해당 등당해당 당기 등당해 등당해당
0: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인 3년을 타지나도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날 찾아올 줄을 모르는 정도님 나의 마음이 서글퍼라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새어있는 팽풍에 저닭이 울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당
0: 감매 서태 팔팔 걸은 처계가 짓으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에당 둥당에당 감기 둥당에 둥당에당
0: 탈이 비쳐서 내

0: 장도님 생각만 간절히 난다.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얼씨구 절씨구 기우하저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새복 단장 굳게 하고 창다리 밭으로 날아들 때.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나는 지둥을 보듬고 아리살살 돌 때에.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일본 가신 청두님 해방이나 되면 날 찾아올까.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이 청춘 다가고 백발이 왔으니 어느 이미 날 찾아올거나.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아이고 서른 안에 팔자야 호공산이 다 늙어지고.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원치 않는 백발이 날 찾아와서 서름을 준다.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0: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1: 둥강의 당, 둥강의 당, 당이 둥강의 둥강의 당.
2: 네 눈 깜빡, 내 눈 실룩. 신호를 줬는데 네가 나를 싫다 하니 환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옛 생각하면서 있었던 일, 15살 때 하던 둥당의 타령을 이렇게 노인이 돼서 하고 있으니 그건 웬일이냐 하는 내용. 잘났어도 내 남군, 못났어도 내 남편인데 어떠해도 내 남편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웃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좋다 하고 웃고 있네요. 이 함께 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선창자가 부르는 매기는 소리를 듣고 그 즉석에서 만든 그런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노랫말 부를 때 웃음이 터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완도 지역에 전승되는 둥덩의 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영임 할머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유희요라서 부녀자들이 명절 즈음에 쉴 때 방 안에 모여서 부르던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신 소리는 1990년 3월 26일에 전라남도 완도군 군우에면 초평리 한두골에서 녹음한 자료입니다. 앞소리를 하신 김영임 할머님은 1925년생이신데요. 살아계시다면 101살이 되겠네요.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시나위 골랐습니다. 도살풀이, 몰이, 자진 굿거리로 이어집니다. 최경만의 피리,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해금, 박영진의 장구, 강형수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네요. 경기 시나위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멀리서 문자가 왔는데요. 북경에서 강영근 교수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북경에 피리 대취타 연주 왔는데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피곤한 몸을 힐링시켜주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여러분들이 북경에서 공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문자로 안부 전해주셨네요. 정재국 선생님도 함께 계시겠네요. 감사하고요. 공연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금요일, 가장 아쉬운 날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드디어 가장 기다려지는 날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의 금요일의 리추얼이 있을까요? 금요일은 그저 주말의 즐거움만을 찾아 달려가기보다 한주 동안 지냈던 우리의 뒷모습도 조용히 함께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그런 차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 2,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박수 고개로 올 넘어서서
1: 한 후 한
0: 좌우

0: 누구냐?
1: 같이
0: 광한루에 잘 있더냐?
1: 단수
0: 어제 학교도 무사하더냐?
1: 단수
0: 독립 소발 바라보니
1: 단수.

0: 번시롭고
1: 아시
0: 선원사 정부원 총성원 예 듣던 소리로다
1: 아시
0: 문 안을 들어오고서니 선지역조지 발성무와 의사도전에 문안 그늘 의사도서지에 역조를 분부하시되 명일 거행은 여차여차여라 일로 보내고 천연 깃벌 찾지오 갈자고
1: 다치
0: 일년 서산하여 광후에 대한 집

0: 전영 연기에 차오 분별할 길이 전혀 없네. 자지엄 자지엄 춘향 집을 당동하니 시비 아파 줄든 개 광광친 꽝대다 넣는다. 저게 짓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소지로다.
1: 아이고 좋지.
0: 떨려퍼 벽고동 밑에 백두루미 잠들었다. 밤 깨긴 저기 어르르니 활기다.

길로 긴 다리 넌 징금 징금 아주 송이 그의 거구나 집안 형상 살피어 보니 긴 모양이 전혀 없네

0: 하루에 만나
1: 하치
0: 행랑채놓은 허물어지광
1: 하치
0: 중문가는 흔어지광
1: 하
0: 환초받치원 잡초라고 연못도 최고가 부용단은 키울어졌네 문우의 부벽선은 준동군전 증폭이라 내 글씨로 붙여왔던지 풍마하고 습타 떨어지고 봄춘째만도 못구나 첫춘자는 이따

前可怜，点多一人，我点高我盼多盼满心迷魂你，长久日过。

0: 얼드더우선이
1: 아이고
0: 동거인지 호소인지 엄마인지 저게 어거운 울음소리 그의 어릴 듯 들리거나

꼭 동정을 살펴오고 보시니 그때요 춘향 무친온 후원도 단월 묻고 세상바로 증화수구를 떠서고 세수구하고 받쳐놓고 동국 재배로 피논마디

나왔으니 삼층 뻥 예예예 몽중걸 어서 숨

0: 다 걸치고
1: 오늘 어디라도 나 문을 와요.
0: 다 치
1: 춘향을 살리게 허여줘.
0: 다
1: 이어졌듯이 빌던 예방을 그 자리 복서

0: 어떠냐?
1: 아, 쓰고.
0: 네, 어쨌건 내등을 어쩌고 그랬고 이 팔청춘 저를 못.

끝났어. 어미 죽이도 너 죽느냐 춘향아.

0: 같이.
1: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오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준양모를 찾는 뒤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을 하고 부르듯이 꼭 부르던 것이었다. 이러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 조상님도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 보아라. 향단이었자오되 마나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마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정황 없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따서 보내라. 향단이 충충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나는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잘 두라고 지금 후원해서 빌든 그냥 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 그래요. 좀 나가보셔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느라 가느라 리오란스럽다냐. 준향모친이 홧김에 나오겠다. 준향모친이 나온다. 준향모친이 나온다. 춘향차친이 나온다. 춘향차당님이 나온다. 춘향대부인이 나와. 싸나고 늙은이 나온다. 이두령 빙모가 나오고 온다. 사또 장모가 나온다. 백선배 발을 밥 우리 등모디 커드그르강다리 지봉 언꼬꼬 벌라진 하제 손들어

날 찾어. 날 찾을 데가 없건 마른 코느기가 날 찾어. 남원 48방 중 그다 그 소금들 못 들어온다. 70당년 늙은 전지 무남 통역의 딸 하나를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경각 뒤에 있어 정신없이 늙은 나

0: 세국 경력을 하는 자네 본지가 오래요.
1: 아?
0: 세거 인도 백헌지 백발이 환

내가 자네들을 알 수 있나 해는 저저 부르고 성부제 병부제 언제 내가 자네를 어찌 가로 허허 늙은이 날 몰라 허허 늙은이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 돼도 자네날 몰라 옳지 인제 내 아로소 동문 밖의 이풍은 동성냥 구하군 것 그것을 달라고 시어소 수시에 가져가오든지 너무 재촉 마르시고 이내 서른 말을 들어보고 춘향을 수행을 들어봐요 금산길 생처 모이는 신관사 또 수청을 들어 주야 동창 호강에다 남은 대소사를 제겠다 청만 허의면 백발 백중령 나 없고 사또가 대호커요 재원답이는 창고제게 제아범은 행수구구관 읍낸도 언절섬제게 청사 뒷밭 보름가게 이것저것 못다치면 오륙 잔금을 치러들어

나시리라. 아. 이자는 오래된 반원 풍원자가 요새 아. 춘향 속도 내가 알고 아. 자네 속도 내가 알고 남은 이 서방 나을 몰라 아. 그러면 어떤 이가요 성간 아. 성벽을 말라 네가 어디 간 줄을 내가 알어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

장모장 네가 나 몰라.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쫄로 이가라면 이가리네 특계실대 옷속가수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잔디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 성명을 일러줌세 한양 삼치오 그 동산은 초대한 당근이 몽롱 그래도 잔디가 나를 몰라 춘향은 모의 말을 듣고 어간이 봉봉용종이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는가.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바꾸라고 그제 사고 와서 어디를 갔다가

하고 이제 다 기분 터지 구름 속 사이 왔나 이게 천하 독한 사람 어찌 그리도 무정한가 갔던지 말든지 영예고 일제한 수석

향당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희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걷는 방에 점화 좀 하고 뒷숭엄이 불러 진지 지으라 하고 고두쇠 불러 관청에가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그 어서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그러고 향단아, 그 우선 촛불이 급하구나. 촛불부터 줄게 갖고 오니라. 어삭도 이 말 듣고 촛불은 뭐 달라고 갑자기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우 얼굴을 좋게 보아야 하겠는디. 아이, 눈이 침해서 당체 보여야지. 아이,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단인가. 헛다, 이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넉커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가 좋게 보세요. 이 사람아,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음을 받아들고 안지라는 뱁새는 본으로 된 눈을 요리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삿돈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방 거린이 되어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았겠다. 춘향어모 간담이 서늘어요. 어삿돈을 정신없이 물그름이 보더니만은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떴다가 철컥 주지 않더니 밖으로 다시 오르르르 커똥가려 후원으로 가서 장완 속그릇서 둘이 전비어 와당 다 와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의 돈용룡 내 백일종성 얼트림으로 아니 된다는 예롭다는데 백발이 흩날긴 머리 물마를 나리곱시 당산철용에 엎드러져

0: 아니
1: 아시고
0: 한원예노
1: 한숙
0: 노차대신지 살펴고 주실 줄을 모르시네
1: 아시고
0: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을 두고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 읽을 때도 밤

0: 여기에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믿던 더군진 번 믿던 얘기를 모두가 허산에 그리요.
1: 좋지.
0: 설마 설마
1: 알소
0: 하여 또건지 설마 그가 서러부를 상하네 그리요.
1: 좋지.
0: 이제는 잘들라고 피해라 볼 때도 없게 된지 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의 부근은 다 죽었네.
1: 아시고.
0: 아까워라 내 자식아. 이 팔신절 죽은 때고 만종독을 못 누리고 미라가 그를 차를 묵으리 만다. 원통 기죽었구나.
1: 좋지.
0: 다시 방으로 그거 들어와서 사또를 바라보며 아이고 저거 누구야? 어따 좀 구간 사또자제 모양 좀 보소. 왔다 저 열려 춘향 서방 좀 보소.

0: 화개기 홍상기 웬일이냐 의사또는 시침에 뚝 대고 앉아 우는 준향모 속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던 것이었다.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지? 내가 준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1: 그렇지.
0: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두고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게 알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은 오셔서도 돈 많이 벌어가셨건만은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달아나 버리더 그려. 아, 집안이 그렇게 딱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지께서는 일가댁 사랑어가 학장 이러시고 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봉편에 듣자 허니 준향이 본관 수청을 들어

잘 되었다기에 돈 빼기나 얻었으냐고 불안 처리게 내려오다 수원을 들이자니 관상인이 있다기로 상을 좀 비웠더니 상은 과연 병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수관이오.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삼재팔란 그 운 때문이라고 날다려 벌써 죽었으리라 허대 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부귀 공명을 내 위에

0: 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이만 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면 뱃속 지리부터 해야 할 일이야.
1: 얼씨구.
0: 자네 부귀 공명하기 기다리려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한갑 진갑까지 싹 넘어가게.
1: 어이씨.
0: 내 딸 춘향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렇지.
0: 춘향 모친이 속에 우란하는 대로 하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겠으나
1: 응?
0: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 그치?
0: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1: 응?
0: 이 서방 말씀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힐 지경이오.
1: 응?
0: 내가 어느 아들이 또 있을까? 아들 겸 그것 하나만 믿고 사는 터에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겄소? 나도 이 집 팔서 팔아먹고 세간 등물도 다 팔아먹고 춘향 미임 양식거리가 없소. 이 서방은 이골 구관 사또 자제라 저녁은 물론 잡섰을 터이지만은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춘향방 있다 해도 불 뗄래야 나무도 없고 하니 저 시원한 물로에나 널널한 객사 동대청에 나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수던지 또 거기 어디서 잡술 때 있으면 잡수고

합니까? 서방님 괄세하셨단 말 아가씨가 들으시면 옥종차려를 옳다이니 너무 그리 괄세마오. 만나으로 이러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 안고 돌아서서 오기 힘든 곳 바라보며 초맛자락 그러다가 눈물 흔적 씻으면서 아이고 아가씨

벌써.

마치고 골매기 선왕전에 고합니다. 요 다섯 명이 각자의 개성을 잘 뽐냈습니다.

그리하시고 작은 정성 대로만 받으시고

전 세계로 사람들 많은 데로는 곳들 새 없이 돌아다니게 해주시면은

조조님네들 넥스를 불러줍시다. 한번 쳐서 전화무조요, 두번 쳐서 지하무조, 춤을 춘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놀다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간절히 바랐던 목표의 문턱에서 아쉬운 좌절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

한수가 전해온 나직한 고백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는 이번 월드컵 결과 앞에서 솔직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엄청날 만큼 커다란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젊은 거장이 넘어진 자리에서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게 다가왔는데요. 쓰라린 실패를 온전히 인정하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금 단단하게 추스르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 계면 태평가 이래야도입니다. 소리의 황숙경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계면 태평가 이랴도였습니다. 소리의 황숙경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가 전해온 다짐을 나직이 나눠봤는데요. 그의 글 끝자락에는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당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에게 매서운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0: 이야기였죠.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그 깊은 배려 속에서 진정한 거장의 면모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가 서로를 탓하고 거친 말을 쏟아낼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격려 한마디가 결국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이잖아요. 자, 토요일 아침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고 편안한 해설로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소리 들려드리고요. 매주 주말 아침이죠.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기 위해 마련한 인문학 코너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단가 홍문연가입니다. 소리의 성창순, 북의 김득수입니다.
1: 천하가 대

만원 사심 초창 일단 말과 조야 의정국들이 질조 자읏 서르고

잠긴 종이 각자 기병 힘을 모아 진단하러 얼멸할 적

세상 옛말 따문 일로 보.

지며 경기 방 해숙정 배주대 안등장 사무장원

윤근에다 옥교를 차시고 향한 앞바지 편안히 앉았으니 가게를 짚어 호기기하고 신기묘사

중계를 중중에 품었은지 신평이가 그 아니냐 동벽어 홍금천토 황금토구 초대지고 자수의 홀기를 들고 우수고 질성 음원 돌지아시 힘지아쓰지 울지도 있고 사정건든 황비기가 설리가 등등하니 이주 헌빈 모두 다 산치다가 헐망정거 어른이가 아니 도저히

0: 뭐지?
1: 단가 홍문연가였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충청도의 깊고 진한 흙내음이 고스란히 담긴 2012년 발매작 이걸제의 공주 토속미녀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매끄러운 아리랑과는 조금 달라서 처음엔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공주 긴 아리랑입니다. 이 곡은 음의 높낮이가 그리 크지 않고 덤덤하게 흘러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낮고 평평한 선율 속에 가사를 얹어내며 공주 특유의 해학을 담아낸 충청 지역의 아주 소중한 소리인데요. 소리를 들려줄 이걸제 선생은 사라져가는 공주의 토속 소리를 체록하고 정리해온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소리꾼입니다. 이분의 소리 인생에는 참 흥미롭고도 뜨거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선생은 원래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틈틈이 소설을 쓰던 중 소재를 구하러 마을 경로당에 갔다가 어르신들이 흥얼거리는 노랫말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됩니다. 그 가사 속에 담긴 인생의 깊이가 자신이 쓰려던 소설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길로 선생은 승진도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민속 체록에 뛰어들었고 이후 소리꾼 장사익 선생으로부터 형이 직접 소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직접 부르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고 결심한 선생은 그날로 북 하나 달랑 들고 금강교 밑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다리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연마했는데요. 그때 스승도 고수도 없이 홀로 외롭게 연습하던 선생을 보고 내가 북을 쳐보겠다라며 선뜻 나서준 동료 최병숙 씨가 오늘 소리에서도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고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걸제 선생의 귀한 소리입니다. 이걸제의 소리, 최병숙의 북장단으로 듣겠습니다. 공주 긴 아리랑입니다.

먹으면 약시 풍년이나 하느라. 아, 예.

안돼. 아, 이런 거기로 나를

0: 나를 댕겨 주던가.
1: 멋을 부리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서 오히려 가슴에 툭 하고 와닿는 충청도 토속 소리의 담백한 멋을 그대로 느끼셨는지요. 이걸제 소리와 최병숙의 북으로 공주 기이나리랑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소들빛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별곡 정상지곡 도들입니다. 연주의 정농악회입니다.

별곡 정상지곡 도들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정롱악회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장마철이 되면 비염 있는 분들, 무좀 있는 분들은 유난히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집안은 눅눅하고 코는 막히고 신발은 잘 마르지 않아서 발이 간지럽습니다.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곰팡이죠. 습도가 높아지면 욕실이나 창틀, 벽지, 에어컨 안쪽 신발장 같은 곳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요. 이 곰팡이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 코를 자극해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비염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도 기침이나 가슴 답답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좀도 마찬가지입니다.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이 좋아하는 조건이라서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갈라지고 또 가렵고 냄새까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더더욱 집안 환기와 제습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은데요. 에어컨 필터나 신발장 상태도 한번 살펴보시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발을 씻은 뒤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 주셔야 합니다. 젖은 운동화는 그대로 넣어두지 마시고 충분히 말린 뒤에 신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죠. 그리고 비염이 심해지거나 무좀 증상이 계속되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버티기보다 진료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설장구 가락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이광수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설창구 가락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이광수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박범훈류 피리산조 중 중몰이 들려드릴 텐데요. 피리 연주의 박범훈입니다.

1부 마무리 곡 박범훈류 피리산조 중 중몰이었습니다. 피리의 박범훈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나누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꿈속 베아트리체입니다. 노래에 정은혜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의 오류와 인간의 책임을 묻는 창작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창작 집단 양산박의 신작 없는 잘못입니다. 공연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성북구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에서 단막극으로 먼저 소개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80분 분량의 장막극으로 새롭게 구성해 AI 시대의 책임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AI 추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비극이 벌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정부 조사팀과 알고리즘 개발자, 플랫폼 기업 대표, 기자, 음모론자까지 서로 다른 입장의 인물들이 사건을 추적하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작가는 실제 AI 개발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윤리의 충돌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편리한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그 기술이 만든 결과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가볍지만은 않은 질문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어울림의 춤 들려드리죠. 노래의 유성재 외 여러분이고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울림의 춤이었습니다. 노래의 유성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여민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입니다.

여민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범운 작곡의 25현 가야금 독주곡 새산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산조는 전통 가야금 산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면서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과 풍성한 울림을 살린 작품인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으로 이어지며 기존 가야금 산조의 구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휘모리 장단에서는 힘찬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더해져 25현 가야금만의 시원하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범훈 작곡 성혜순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새산조 듣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성혜순의 가야금 연주로 세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소문만 요란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 과연 소문대로구나 라며 절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진짜 배기들을 만날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는 그런 깊은 감탄을 담아내는 한 줄, 명불허기입니다.

허전입니다. 명불허전은 이름 명, 안일, 불, 빌, 허, 전할, 전자를 쓰는데요. 직역하면 이름이나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기원전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이 남긴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춘추 전국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단한 시기였는데요. 그 시절 귀족들 사이에서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른바 식객 문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식객은 말 그대로 밥을 얻어먹은 손님들이었지만 단순히 공짜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일이 생기면 귀족의 참모나 외교관 역할을 하던 귀한 지식인과 무인 집단이었습니다. 그 식객을 무려 3,000명이나 거두며 천하에 이름을 떨쳤던 제 나라의 명망 높은 귀족, 바로 맹상군의 이야기에서 오늘 명불허전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선비의 품격, 윤병구 초상입니다. 연주의 권용미 외 여러분입니다.

선비의 품격, 윤병구 초상이었습니다. 연주의 권영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명불허전입니다. 식객을 무려 3,000명이나 거두며 이름을 날린 제 나라의 맹상군. 그의 명성이 퍼져나갔던 비결은 대단한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찾아오면 방 안에 병풍 뒤에 보좌관을 숨겨두고 대화를 다 적게 했는데요. 손님이 떠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고향의 친척들을 수소문해 손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몰래 보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어두운 밤에 손님들과 저녁을 먹는데 실수로 촛불이 꺼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오해를 했다는군요. 맹상군이 자기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불을 가린 것이다. 그러자 맹상군은 묵묵히 자신의 밥상을 가져와 손님의 상과 비교해서 보여줬답니다. 귀족의 밥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손님의 것과 똑같이 소박하고 검소한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진심을 깨달은 손님은 너무도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훗날 맹상군이 세상을 떠난 뒤 역사가 사마천은 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 기록을 조사하며 현장을 살폈는데요. 역사책 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맹상군이 객을 좋아하고 스스로 즐거워했다고 하더니 역시 그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바로 그 명불허전이 태어났습니다. 명불허전, 그 속에 담긴 본질은 결국 이름값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이름 석자 뒤에 남겨진 무게는 어떠한지 조용히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검은고 삼중

검은고 삼중주 하연도들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재화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입니다. 노래의 장사익, 연주의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입니다.

마무리 곡 들으셨습니다.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노래의 장사익, 연주의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토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문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림의 쌀 이한철입니다. 사람이 다 농사꾼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 농사꾼이 되어가는 거지. 어떤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되어간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다.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요즘 어떤 일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지금 뭐든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되어가는 하루가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되는지 농사꾼이 되어가는 거지라는 만화 속 대사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부르는 경기잡가 풍등가 이문의 소리 프렐류드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나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대요 라고 답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들거나 좌절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신청곡이나 이야기 있으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은 먼저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아티스트들의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가 보여주는 풍경처럼 태초의 자연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사운드 그러면서도 무언가 환상적이고 미래적인 사운드를 가진 노래인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포스트록 밴드 슈기오로스의 대표곡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호피폴라인데요. 호피폴라라는 말은 웅덩이로 뛰어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컬리스트가 욘시라는 사람인데 남성 보컬리스트인데 가성으로 굉장히 신비롭게 노래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1990년대에 데뷔해서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는 대중적으로 팝스타가 가장 빠르게 된 그런 아티스트죠. 부역의 노래입니다. 호프란 노래인데요. 부역의 보컬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시기오로스의 욘시의 보컬보다도 더 독특하고 환상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불안정한 떨림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과호흡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원래 이 부역의 노래 스타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감상해 주셔도 됩니다. 시기오로스의 호피폴라, 부역의 호프 두 곡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시기오로스의 호피폴라, 이어드린 곡은 부역의 호프였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는 일렉트로닉한 리듬에다가 서아프리카의 발현악기 코라, 또 중국악기 비파, 노래 끝부분에는 마치 백고동 소리 같은 금관악기 소리까지 굉장히 개성있는 연주들이 부역의 목소리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슬란드 떠나기 싫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서요. 아이슬란드는 지금 어떤 날씨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패딩이 필요한 정도의 날씨라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심박서클입니다. 심박서클의 색소폰 연주자인 신현필 씨가 아이슬란드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스 기간에 만든 음악인데요. 연주곡 제목은 트와일라잇입니다. 천혜의 경관이 드러난 황혼에 대한 감성, 그 색잔치를 바라보면서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심박서클의 연주로 트와일라잇 듣습니다.

심박서클의 연주로 트와일라이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대체 불가능한 4인조 퓨전 음악 밴드인데요. 신현필씨죠. 색소폰 연주자이고 박,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 또 서영도 베이스 연주자의 성을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클은 크리스티안 모란이라는 드러머의 이름을 땄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버클리 음악대학 출신의 드러머인데요. 안타깝게도 7월 5일 향년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멋진 연주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의 명복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4인의 연주, 전통 타악기, 해금, 보컬, 건반, 퍼커션 이런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역시 아이슬란드 못지않은 원시적인 음악, 오래된 것들을 덜쳐서 실험적인 창작음악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음악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더 튠인데요. 더 튠의 피고 지고 함께 들어봅니다.

0: 더 튠의 연주와 목소리로 피고 지고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장호이드린의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브라운 아이드 소울 출신의 보컬리스트 정엽 씨의 콜라보곡 한 곡 들려드리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빈대떡 신사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집시 기타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집시 기타가 얼핏 보면 그냥 통기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잘 보면 통기타의 홀, 그러니까 통의 구멍, 통의 입구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거기가 통기타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는 세모나게 생겼다는 거, 그게 다르고 기타 소리가 현과 지판이 닿을 때 나는 철푸덕철푸덕 이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집시 기타는 강조돼서 들립니다. 그래서 기타의 동동동동 혹은 당기당기 하는 소리에다가 철푸덕철푸덕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린다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은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원과 정엽이 함께하는 빈대떡 신사.

박조한의 현란한 집시 기타와 정엽의 아주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 연주자 이원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즈 음반에 이원술 씨 이름 진짜 많이 마주할 수 있는데요. 베이스 연주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도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 아티스트 하임 씨, 경기미녀 정가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소리꾼 김보라 씨가 함께하는 팀입니다. 신노이인데요. 자, 이 세 사람 신노이가 들려줄 음악은 슈켄스인데요. 이 슈켄스 속에서 이 김보라 씨의 구음 끝내줍니다. 어떻게 들으면 강권순 선생님 생각도 나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그분의 제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잘 배웠네요. 신노이의 시켄스 듣습니다.

신노이의 시켄스에 이어서 세이스미 부산 출신의 락밴드인데요. 몽환적이지만 아주 거친 악기 음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세이스미의 포토 오브 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 개그 연주자 안진성 씨의 연주로 드라마 궁 OST 수록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번째 달 원곡의 연주곡 얼음 연못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포크 싱어송라이터 도마의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펭귄들이 겨울을 나는 법.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껴안고 있으면서 추위를 견디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운데 우리도 서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 잘 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권장혁의 노래입니다. 편안한 목소리, 느긋한 템포, 정직한 어쿠스틱 기타의 왈츠 리듬, 군더더기를 1도 찾아볼 수 없는 정갈함이 아주 매력인 그런 노래이고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역시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사랑이라는 그거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소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군더더기 없고 메시지도 아주 소박하다. 음악과 가사가 참 잘 연결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권장혁의 산책 함께 들어보죠.

권장혁의 산책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두들쟁이 타래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비의 가야금, 또 거문고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연주곡이었고요. 여주에 살고 있는 장순복 화백의 그림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송래관님, 오늘도 내감복 착장하고 이렇게 딱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누게 될지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자, 속속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우와, 근데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속내관은 내관복을 정제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1: 벌써 국악방송 출입하고 세 번째 여름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오. 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3년 됐습니다. 예,
1: 제가 그때 한 6개월 하고 말겠지 했는데 3년? 와, 이제 국악방송은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강의문이 예. 오면 이제 그 이력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예. 다른 방송 다 빼라.
0: 우와.
1: 국악방송만 넣어라.
0: 우와. 이 정도입니다. 네.
1: 야, 이게 제가 5주에 걸쳐서 속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쏙 이야기를 했잖아요.
0: 쏙. 네,
1: 사실 다 끝났는데 예. 아쉽잖아요.
0: 아쉬워요.
1: 네, 아쉬워서 그 제가 한 주를 더 넣었습니다. 이번 6주 완성.
0: 6주 완성으로 저자와 함께하는 책 이야기 네. 오늘 마무리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오늘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상.
0: 좋습니다. 네.
1: 오늘은 그 책 속에 사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0: 와,
1: 사진, 그림 사진 이야기, 이미지.
0: 모르는 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정말 힘들었어요.
0: 뭐 수많은 사진 중에서 이 400페이지 조금 넘는 네. 이 분량 안에 사진들을 넣으려고 하면 고르는 게 큰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정말 힘들었고 힘들었고 뭐 어떤 사진은 몇 백만 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비행기 값에 뭐에
0: 아, 맞다. 오, 좋습니다. 네. 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진 퀄리티가 아주 높은데요. 그 뒷이야기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어떤 거 볼까요?
1: 아, 28쪽 사진 한번 볼까요?
0: 28쪽 사진이요.
1: 예.
0: 속내관이 엄청난 크기의 공룡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공룡은 당연히 아니고요.
1: 아니죠.
0: 예. 네, 공룡 동상이에요.
1: 이게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0: 예.
1: 공주에는 한국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0: 오.
1: 거기에 실제 크기의 모형을 전시를 야외 전시장에
0: 예.
1: 그리고 딱 본 순간 저거는 45하고 색깔이 똑같네.
0: 아, 깔맞춤까지
1: 했네. 깔맞춤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공룡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네. 사진은 풀꽃으로 놓은 거죠.
0: 맞습니다. 네. 영화 쥐라기 공원이 생각나네요.
1: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억 5천만 년 넘게 지구의 주인으로 공룡이 살잖아요.
0: 예.
1: 지배를 했죠.
0: 우와.
1: 근데 하루아침에 멸종하잖아요.
0: 어허.
1: 정말 하루아침에 멸종합니다.
0: 예.
1: 그 대표적 사진이 30쪽 사진이에요.
0: 30쪽. 네.
1: 보시면은 공룡의 화석.
0: 화석이네요.
1: 화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잘난 공룡도 하루아침에 멸종을 해서 지금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0: 아이고야.
1: 예.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0: 언젠가는. 예.
1: 지구의 역사책이 500쪽이라면 인간의 역사는 고작 맨 뒷장에 두 줄밖에 안 됩니다.
0: 아, 보잘것없는 인간의 역사라는.
1: 잠깐 살고 있다는 뜻이죠.
0: 그러네요. 네.
1: 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추천한 것이 66쪽입니다.
0: 66페이지. 착 펼쳤더니 역시나 사진 있네요.
1: 네.
0: 오! 이 사진 어떻게 구했어요?
1: 이게 그 청동기 시대 마을 사진이잖아요.
0: 예, 국가 수준으로 발전하는 마을의 모습이라는 사진이고요. 사진 가운데는 어떤 마을이 있고
1: 예.
0: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뭐 수로 운하 같은 것도 보이고.

0: 있고.
1: 이게 저기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일러스트를 하나 넣으려면
0: 예.
1: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0: 네,
1: 예.
0: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야 되는
1: 그려야 되잖아요.
0: 거니까.
1: 근데 이거를 딱 3초 만에 AI가 끝내줬어요.
0: AI가 만든 건가요?
1: 예, 제가 각종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다 모았을 거 아닙니까?
0: 예.
1: 이걸 바탕으로 명령을 내렸죠. 예.
0: 오.
1: 이렇게 청동기 시대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앞에 이렇게 뭐가 파여져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0: 예.
1: 그려준 거예요.
0: 이야.
1: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있죠.
0: 예.
1: 아,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겠구나. 아, 그런
0: 아,
1: 생각을
0: 그러네요.
1: 해봤습니다. 예.
0: 질문과 어떤 주문 같은 거를 섬세하게 잘 넣으면 그거에 가까운 뭐 시각화된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만들어 줄수 있고,
1: 순식간에. 예.
0: 영상도 만들어 줄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1: 예, 제가 AI가 이제 책을 쓰는 내내 저의 동반자이자 멘토이자 비서였는데 나중엔 내가 싸우고 있더라고
0: 아,
1: AI랑 가끔
0: AI랑
1: 가다가 말을 안 들으면 이 그림 아니잖아. 그러면서
0: 너 지금
1: 혼자서
0: 뭐 하는 거니?
1: 아, 맞아 맞아.
0: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글 쓰는 분들도 그렇고 뭐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 외롭지 않아서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1: 맞아요.
0: 같이 막 상의하는 거 있잖아요.
1: 아니 이게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 번을 거쳐갖고 제가 이제
0: 예.
1: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0: 그렇죠.
1: 근데 결국은 야, 잘했어, 잘했어, 최고야. 나도 모르게
0: 예.
1: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대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다음은
1: 이제 16쪽.
0: 76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부여청동 얼굴 모양 장식이네요.
1: 예, 이게 이제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0: 예.
1: 이제 그 중국의 그 부여 유적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 중에서 부여 시대 부여 사람들이 만든 청동 얼굴 모양이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0: 오.
1: 그 사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0: 예.
1: 실제로 부여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0: 그렇군요.
1: 사실 부여의 일부가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구려의 일부가 백제를 건국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뿌리죠.
0: 그러네요.
1: 고조선과 함께 그 부여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진. 예?
0: 그렇군요.
1: 네.
0: 오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속내관이 북부여 기차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부여가
1: 그 부여.
0: 대한민국에 있는 부여 아니죠?
1: 예, 그 부여예요.
0: 그래요?
1: 예, 아니요. 그 부여. 그 부여 시대의 부여.
0: 아, 중국에 있는
1: 예, 중국에 있는 부여.
0: 부여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 부여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인 거예요.
0: 우와.
1: 지금도 부여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0: 중국 지린성에 부여라는 도시가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곳이 107쪽입니다.
0: 107조.
1: 예.
0: 오, 거대한 돌무덤을 바라보는 속내관 사진입니다. 이곳은
1: 장수왕릉이죠.
0: 장수왕릉이에요.
1: 예.
0: 와, 근데
1: 예.
0: 이 장수왕릉 사진 속에 속내관이 보이는데요.
1: 정말 작게 보이죠?
0: 근데 속내관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유가
1: 예.
0: 나 여기 갔다. 나 진짜 갔다라는 증명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찍어 보이는 이 역사적인 현장의 규모가 속내관의 몸 크기와 이 비교가 되면서 얼마나 거대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1: 이 크게 작가의 의도였어요.
0: 아,
1: 정확합니다. 예. 이게
0: 그렇군요.
1: 제가 너무 작게 보이죠.
0: 예.
1: 그만큼 장수왕릉이 큰 겁니다.
0: 앙코르와트 사원보다 더커 보이는데요.
1: 그렇죠. 예. 이게 중국의 지린시라는 곳에 있는데
0: 예.
1: 고구려의 도시죠, 거기가. 근데 심양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퉁화시라는 곳을 갑니다.
0: 예.
1: 그 퉁화시에서는 이제 지린까지는 고속열차가 없어서 중간에 오녀산역이라고 있어요.
0: 예.
1: 거기를 내려서 그곳이 이제 그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곳이잖아요. 오녀산,
0: 오, 오녀산.
1: 오녀산성.
0: 네.
1: 예. 그게 87쪽이 바로 그 오녀산성이잖아요.
0: 우와, 맞네요.
1: 예.
0: 87쪽 봅니다. 네.
1: 풀코스로 제가 되어 있죠. 예, 그곳이 바로 중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곳입니다.
0: 이야.
1: 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지린시로 가야 되는데
0: 예.
1: 바로 가는 기차가 없는 거예요.
0: 와,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지 않는 곳,
1: 아니,
0: 가기
1: 가긴
0: 힘든 곳.
1: 가는데 다들 이제 관광버스로 이동을 하세요.
0: 아, 근데
1: 그래, 저는 이제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0: 이제 예.
1: 너무 힘들어. 그래서
0: 우와.
1: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0: 택시로.
1: 한 2시간 간것 같은데
0: 이.
1: 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0: 예.
1: 이 고속도로 2시간 달리면서 제가 저희 차 말고는 딱한 대를 봤어요. 차가 없는 거예요. 제가
0: 와, 우와.
1: 뭘 느꼈냐면 이 중국이 사회주의 그 경제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본주의는
0: 아,
1: 돈이 돼야지 깔잖아요.
0: 경제성이 없어도 필요하면 깐다.
1: 깐다. 그걸 제가
0: 이야.
1: 다시 한번

0: 이 중국의 힘이라고 할까 이게. 어쨌든 깨끗한 고속도로를 2시간 동안 제가 렌트한 것처럼 예. 달려봤습니다.
1: 이야.
0: 그렇게 도착한 곳이 지린성입니다.
1: 예.
0: 지린성이에요. 거기에 광개토 대왕릉과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있죠.
1: 예.
0: 그 제가 이제 서문에 광개토 대왕릉 사진을 넣었어요. 풀 코스로.
1: 오, 책의 맨 앞 부분입니다. 앞,
0: 그렇죠.
1: 9페이지에 있네요. 예. 우와.
0: 제가 아주 짝죠. 대가 아주 작습니다.
1: 예.
0: 역시 광개토 대왕릉의 규모를 알 수가 있죠.
1: 와, 엄청난 규모네요.
0: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네. 얼마 전까지 네. 그 광개토 대왕릉 비를 가잖아요.
1: 예.
0: 못 찍겠어요.
1: 아, 사진을 못 찍겠다고요?
0: 중국 공안이.
1: 이야.
0: 왜냐면
1: 왜 그랬을까요?
0: 당시에 한중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1: 아.
0: 근데 다행히 지금 되게 좋거든요.
1: 예. 네.
0: 그래가지고
1: 지금 또 찍을 수 있어요?
0: 아, 자유롭게 찍. 보세요, 제가 몇 아니, 페이지지? 어마어마하게
1: 108 페이지
0: 예,
1: 있네요.
0: 광개토 대왕릉비 사진. 저랑 딱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와, 큰지.
1: 그러니까요.
0: 예, 꼭 근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1: 요 짧은 시간에 사회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게 되네요.
0: 다 알겠어요. 다
1: 장점은
0: 맞네, 맞네.
1: 필요하면 도로 깐다.
0: 맞네.
1: 단점은 조금이라도 수 틀리면 못하게 한다.
0: 못 가게 해요. 지네 마음대로 막.
1: 그렇습니다. 자, 자 음악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송내관과 역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민아의 노래와 연주로 사람의 순간 짧다.

0: 정민아의 노래 사람의 순간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내관의 신간, 속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속 이야기.
1: 특히 사진 이야기.
0: 오늘은 사진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고
1: 네.
0: 있습니다.
1: 다음 가야 될 곳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165쪽입니다.
0: 165페이지. 우와, 멋진 사진인데요.
1: 네,
0: 자,
1: 16번.
0: 속내관이 936년도의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1: 예,
0: 보여주셨네요.
1: 이것도 역시 AI 작품이죠.
0: 아,
1: 예,
0: 진짜요?
1: AI
0: 오, 되게
1: 작품인데,
0: 사실적이다.
1: 근데 당시에 고려 왕건의 고려가
0: 예.
1: 통일을 하잖아요.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들죠. 완벽한 통일 국가를.
0: 예.
1: 근데 그때 발해의 왕자를 받아들여줘요. 발해 유민들을.
0: 예.
1: 그리고 당연히 이제 후백제의 견원,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도 받아들여줍니다.
0: 예.
1: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만났겠죠.
0: 우와.
1: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가.
0: 예.
1: 그러면서 계속 명령을 내렸죠, AI한테.
0: 오.
1: 그들이 만나서 통일을 이루었다는 상상하에 한 작품을 네가 그려봐라
0: 예.
1: 했더니 나온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0: 이것도 뭐 바로 한 번에
1: 아, 한
0: 만들어진 건
1: 번에 한거 아니에요.
0: 아니죠.
1: 진짜 여러 번에
0: 우와.
1: 걸쳐서 합작품입니다. 속내관과 AI의 합작품.
0: 야,
1: 예.
0: 이 건물 아니고요.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네
1: 그렇습니다.
0: 사람이 딱 우연하게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요. 이 등장인물이 발해 왕자, 또 신라의 마지막 왕, 후백제의 견원, 그리고 통일의 주인공 고려 왕건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다음 사진도 볼까요?
1: 아, 192쪽 한번 가볼까요? 예.
0: 192쪽. 네, 오. 사진이 두 장인데요. 윗사진은 중국 닝보의 고려사관 앞 속내관의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신안 앞바다 난파선 모습인데요.
1: 제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조그맣게 짧은 게 들어있어요.
0: 와, 진짜 오른쪽 아래 진짜 조그맣게 있네요.
1: 예. 이게 제가 중국의 닝보라는 곳을 여행을 했는데,
0: 네.
1: 해양박물관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길 갔더니 한국으로 가다가 난파된 중국 선이 있다.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목포 해양박물관에는 그 원형이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제가 두 곳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을 넣은 겁니다.
0: 이 깨알 같은 속내관에, 와, 이 방문, 이 발로 뛰는
1: 아,
0: 이런 열정이 없었으면 볼수 없는 사진이고요.
1: 직접
0: 들을 수
1: 뜁니다.
0: 없는 이야기가 되네요. 와, 멋집니다.
1: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곳이요. 199쪽입니다.
0: 199페이지
1: 네.
0: 펼쳐봅니다. 오, 속내관이 몽골의 징기스칸 동상을 바라보는 사진인데요.
1: 야,
0: 와,
1: 정말.
0: 이거 규모 장난
1: 야,
0: 아니다.
1: 제 생전에 가장 큰 동상을 보았습니다.
0: 와,
1: 진짜.
0: 동상이 이렇게까지 클수 있나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0: 진짜 크다.
1: 당시에 몽골 제국의 힘을 표현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진짜
0: 우와.
1: 감이 안 오시는데 당시에 몽골 제국의 위상과 힘이 지금의
0: 예.
1: 미국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0: 대단하네요.
1: 정도였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진은 226쪽 사진입니다.
0: 226쪽. 오, 태조 이성계 어진 앞에서 진짜 내시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송대관의 모습이 담겨
1: 아
0: 있습니다. 야, 이
1: 이게
0: 사진 구도
1: 아
0: 좋다.
1: 좋죠. 이게 대부분의 역사책에는 태조 이성계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어진 사진이.
0: 그렇군요.
1: 근데 전 내시잖아요.
0: 예.
1: 제가 왕사진 앞그 어진 앞에서 신하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0: 와.
1: 생각에 진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거죠.
0: 와, 이 사진은 진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구도가 정말
1: 진짜
0: 좋아요.
1: 내시 같지 않습니까?
0: 오, 그러니까요. 근데
1: 이것은
0: 내시가 막
1: 예.
0: 흔히 우리 상상하는 내시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요. 막 응도
1: 아,
0: 높고 말할 때 그런데 굉장히 진중하고
1: 예,
0: 무게감이
1: 마치
0: 느껴지는 속내관의 모습입니다.
1: 상선의 모습입니다. 상선의
0: 아,
1: 모습.
0: 그렇죠.
1: 이곳은 전주에 있는 어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0: 야, 전주도 또 직접 가셨네요.
1: 예. 그
0: 대단하십니다.
1: 다음에 제가 이제 자부하는 겁니다. 246쪽, 49쪽, 50쪽, 그리고 51쪽 쭉
0: 오,
1: 보시면
0: 해안이네요.
1: 예, 다 이순신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0: 아, 맞다. 한산대첩의
1: 현장,
0: 현장,
1: 그쵸?
0: 명량대첩 현장, 노량대첩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갔네요.
1: 예. 제가 우리가 이순신 특집할 때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0: 예.

0: 그 현장입니다. 우와. 그걸 제가 다 사진에 넣었습니다.
1: 경남 통영이고 예. 또 전남 해남 진도 이쪽으로 또 가셨고 경남 그렇습니다. 남해 관음포까지 직접 가셨네요.
0: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그 251쪽이 네. 제가 이순신 장군 묘소 앞에서 절을 하는 장면이죠.
1: 와 네. 사진으로 보면 네. 그냥 한 컷이고 네. 책 속에서는 그냥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오는 사진이지만 실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아, 노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시간과 동
1: 아, 대단합니다.
0: 자 어쨌든 그렇게 답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310쪽입니다.
1: 310쪽 넘어갑니다. 310쪽에는 무엇이 있나? 빠밤. 오! 송내가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상해에 있는 이곳을 또 가셨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서 찍었잖아요.
1: 예.
0: 특히 그 상해에 가면은 그 임시정부도 있고
1: 예.
0: 또 윤봉길 의사 의거터도 있고 직접 제가 다 가서 찍은 사진이죠. 근데 그... 태극기에서 태극기 우리 네 책 중에서 가장 크게 태극기가 나온 게 있어요.
1: 네.
0: 335쪽입니다.
1: 335.
0: 네.
1: 335 갑니다. 우와 진짜 우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사진이네요. 36년 그치? 만에 펄럭이는 태극기.
0: 송내관은 없죠?
1: 송내관 여기는 없어요.
0: 네.
1: 유일하게 여기는 없네요.
0: 예, 네, 없죠.
1: 예.
0: 네.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그 흑백 사진이에요.
1: 예.
0: 그런데 AI한테 부탁을 했죠.
1: 와, 야 컬러로 만들어줘.
0: 복원 좀 해줘라. 그 느낌 와. 생생하게 바로 복원해 줬습니다.
1: 우와.
0: 예, 그래서 이게 그 AI가 복원한 광복 직후의 모습입니다. 남산의 모습이죠.
1: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AI도 대활약을 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 역사로는 425쪽 사진이 있죠.
1: 425쪽. 400페이지 넘어와야 그나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순간들로 예. 오는데요.
0: 현대사니까.
1: 여기 광화문인데 예. 광장에 모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0: 예, 제가 이제 그 12.3 내란 때
1: 예.
0: 이제 그 시위에 참석한 송내관의 모습이잖아요.
1: 우와,
0: 광화문 앞입니다.
1: 그러네요.
0: 아, 근데 제가 이제 훗날 역사책에는 12.3 내란도 실리겠죠?
1: 그렇겠죠. 예. 당연히.
0: 예.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그 현장 속에 있었다. 그걸 한번 표현해주고 싶어서 제 사진을 직접 넣어봤습니다.
1: 멋지네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수억 년 전 공룡의 화석 앞에서 찍은 사진부터 불과 몇 년 전 역사의 현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정말 사진만 봐도 한국 역사 기행이 되어버렸네요.
0: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1: 예.
0: 429쪽.
1: 우와.
0: 마지막 사진입니다.
1: 여기가 어딘가요?
0: 도라산역인데요.
1: 경의선 예. 거의 끝 무렵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평양 방면 기차 타는 곳을 향해서 송내관님이 한반도 길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1: 예.
0: 근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미완의 역사입니다.
0: 미완의 역사죠.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제가 도라산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진짜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1: 네.
0: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까지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영화입니다. 영화.
1: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 우리는 더 나아갈 미래가 더 펼쳐져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철 씨께서
1: 예.
0: 430쪽 이 책의 마지막
1: 우와.
0: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청동기 시대에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선물처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석기 시대 동안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혜가 응축되어 표현한 꽃이 바로 청동기인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평화를 위한 작은 대화와 노력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었던 통일 고려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또 다른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제 기나긴 한국사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안녕.
0: 와 끝.
1: 야 끝이다.
0: 야
1: 송내관 이 책을 다 썼을 때
0: 예.
1: 이 부분을 이제 타이핑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마무리합니다. 안녕. 엔터키 딱 누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0: 울었어요.
1: 와
0: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AI.
1: AI. 너 고맙다.
0: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6주간에 걸쳐서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책 속의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 이 책을 정주행하시면
0: 네.
1: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 이 얘기였구나 이 사진이었구나
0: 맞아요.
1: 무릎 탁 치실 수 있습니다.
0: 재밌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성대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1: 네.
0: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보내드리면서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연주로 여행자 듣습니다.

0: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여행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방울 명창의 수군가 가운데 수궁풍류 듣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1: 어떻게 말을 당하게 이놈이 주성치를 하더니 눈에 반딱 넘어가버려. 그 장관 보니 까딱의 힘은 아까운 인물을 하나 여기서 없을 뿐이었구나. 참, 여발, 인자만 내 자네를 들고 잠깐 활용하나 논사. 자네가 훈련대장을 해가지고 시섭 중에 다닐지 못 다닐지 감기 보느라고 좀 그려본 것이니 그걸 난 굳이 섭씨를 생각지는 아니지. 내 토공의 술상 같다. 만조제신이 새끼를 위하여 음식을 내려와시지 세상과 같이 차려왔던 것이었다. 자하주 천일주 흐린토로 완주놓고 앵무자 유리대 천일주를 가득 부어 용의 주인지 도리하느라고 한잔 먹고 아이 새끼가 잡것이 겁진에 그냥 주는 대로 홀짝 홀짝 한 50개를 이 잡것이 술이 다 취해가지고 뽑기 검은 거는 한가득이 뿐으로 분필을 못 얻어. 아, 요망의 자야, 지가 제 손에 지어가지고, 여보세요, 용겜이! 아, 용해, 이런 사람 당한 놈이시네. 아, 용겜이 못 얻나고 싶으면 나를 이렇게 부르. 아, 처음에 동우보감을 많이 봤지만은, 퇴기가 그냥 끝난 건나 금시초문이야. 춤추지 않네, 이러고. 그래, 나, 이왕 휘어지면 내가 술 한잔 더 먹고 내가. 나와서 용겜이 세상에서 들으니 소고기 풍류가 참 좋다요. 아, 이럴 때좀 들어가시면 안 좋겠다고. 뜻밖의 소금 풍류가 남자는 하는데, 어, 여기 이러면 먹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이 경기도에서도 안성선 영계다시라고 참 봉군시대 양반이신지 팔자로 명창이 되었는데 한명창에 대해서 영계다시 이 양반 추천봉으로 퇴끼다님이 한 번을 놀아보는 아우 내 야우

도움을 아버지는 도움을 기도하고 아빠는 버릇겨 죽여 너의 졸라고 졸라고 도우지 아 대장 범치라는게 특히 도우장을 뭐라고 따라다녔겠고 초전 파와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뱃속에서 옷이 촐랑촐랑 예! 특히 뱃속에 감들었다! 그 새끼 특히라는 게 술집이라도 놀랬든지 술이 그냥 확 깨버렸더라 딱하면 죽은 게 아이 내 이름아 아이가 너 뭘 보고 싶어 간이 들었다고 깠다고 죽게 돼야 하는데 부합을 그렇게 질러느냐 어전마당했어요 아 그럼 사람 환장하니 아이가 빈떡석에 술잔이나 먹었더니 뚱띠인떠 농치는 소리가 출렁하는 자식아 그게 가져온 소리야 아이는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딱 절려서 맞아라 군자는 가구 이백이요 경구 이백이라 내가 용왕 효기님의 일찍 세상으로 도망을 수밖에 없다 대왕님 전에 여짜오되 용왕님 병사가 만만 의중하오니 소태가 세상에 나가서 개수나무에 걸어놓은 단 한 분을 가지고 이제 칼로 죽도록 하오자 평등종에 반기하다 주부를 다시 불러들여 자 토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간을 부글라면 가지고 새끼 들어오도록 하여라 음영을 내루니 결정으로는 특기라는 속을 번연히 하든가 보더라 한번 고해보는디 새끼 배를 한번 갈라보는디 하여 기분이 나서 어떻게 결정으로 불내 여자 결정으로 불내 여자 특기라는 본체 같아 뱃속에 달리는 거 아니네 그 몰래가 초목금소라도 빗속을 벗고 내 왕을 집중신고 헛들을 지나가면 내 좋아니 한 번은 누워서 보내 듣기 어쩌다 이 생구원이다 당장도 되겠다 우와 간이 들으시면 요원주 마음이니 가지 먹고 보면 소신의 구조금만 하여 주고 그 소신을 눈기 젖자 어려야지 배를 따고 없어 듣기란 놈도 그 기가 막혀 에이 누구야 이 말이 모두다 당장은 맞느냐 왕미기지 유무컨들 내가 그 어쩌기냐 이 예를 모르니 하늘이 걱정으로 용방을 하네 이구에 망불기 되었으니 너도 이놈네 배도를 달라서 가지 들러시는 용을

할 수 없이 별점과 퇴키를 얻고 세상으로 나오는지 강가에로 나오면서 이런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회전하는데요. 그 덕에 낮과 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사하고요. 태양의 주위를 1년 365일 동안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또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24시간의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낮과 밤 그리고 1년 사계절을 만들어주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적 조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하루를 그리고 1년 사계절을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자연의 리듬과 무관한 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 이 나날이 무더워져가는 계절의 중앙에 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산책길의 첫 곡도 우리 악기로 연출해내는 시간의 리듬 골랐습니다. 아쟁 태평소 장구의 소리노름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